0: 동키 섬네 고라셔비 지중 여치 등 티성의 등시티 필릉가 랑토 랑필라 잡추샤키 중국 쇼티 니버드 필릉간 잔님은비 스타츠르 유성당 필릉가 예치 리돈 조제 티츠브랑신당 스탐주다 응차 체르동키 제치 앵엘치야 드기제 여치 등 티성의 통화당 장릉가 환주르 드진 여도 응르리 촘브르셰키 마스라 베일라 랑리치 필릉나 테비 흐르친 응암바 세토셰바당 능슬라 티토당 강돌다 거듬셰바 톤콩 쫌바스 고접셰 톨라 카테징니 제치 청숑당 잔님 정직라 송송셰디 고라셔비 제숑 말르 응르리엔 잔님 르긴튼 제숑서 페버 근데 동기 후총깁셰제 다루네 중국당 필릉 야크버런 제바징니 동우 던지 코르비루이현 동우 던치랑라 제치니 울란 제르독 쩐자 송송 중계 통타 왔음데 필릉 디 쩐제제 캅쇼 조르지니 통타 왔음데 필릉 야크당 캅쇼 치기다랑 바이현 달리찬라 중국 쇼지 필릉 근저와 즈비 야크 청머 쇼 용니 고틀메 비셰토 르그다다니 디르브 서비 디눔 근치 중국당 필릉가 레클 진튼 속반 즈비 곰토 서바 아르겐칠메 프로포제이현 중국 쇼지 스테머 쇼 수수등 냠데 거초다니치 냠제 제초당 필릉 남제 제 냠리라 흐넘버 아자초시바당 필릉게 쇼디당 페지 원튼 저버 아르그람신도 이홀
1: 朝鲜中央三级坑个最近的北边的这段呢，朝鲜是段上清个宁德的三德北瓦段呢，宁金红的朝鲜等韩国马格顿克鲁门边的意思，沙公班德伦巴尔基顿金雄瓦德呢，韩国书记被列入西巴马斯，东次个赞格的西北，夏瓦西根巴等，韩国书记仍跟干这朝鲜拉这个巴德呢，朝鲜家可见能念拉，多了个邓瓦西根拉，昨天不带你没比，最近全部是个事。
0: 在这个西巴达呢，东京的那韩国马克书记朝鲜路上谈成个各个建个组成的马克顿战争的那个秘密西巴马斯了。东京建干这朝鲜的这个被国有的，朝鲜跟他列入这个区别些特别的呢，朝鲜谈成个电子跟跟松下级的。从东部也三人间政策彼此争议担当，发展是等加美尼过了是被换取的筹备改善性病人的关键的两点当，让被牛从金冲些的。 藏龙总统杰这个说了，自从学徒不二一万学生有巴黎，有人拿着钱送去把人理解，那个差距级沟通些没容了。换句话，牛村个那当地差不多简单，用钱连着钱的对比正简单级没容啊等。努尔特杰学徒了等你，努尔特杰两笔脱就没容。三个毕业年纪当被比你子等呢，大家比起俺年呢，反正是等杰门去，有人拿着了用汉坑了，俺也是没比一差着的，有人拿着钱。 牛村公送下头就和其他东西把马斯送去把人理解，那个车三万忙不，东奔西给别人下东把钱。中国手机地摊了，写就了这些个白话单。政策批评一个人，中国手机这月内次了多能是有事儿。中国手机通他玩什么的，盘成了等把那年看门把单，开盘的年底就把那几十个门了。关键的年里呢，赔几件样都比烂尾样本，年终写进去了。送去把人理解，政策你把团子送没得把单。
1: 家库瓦家换住人这里吧，多呢，现在老巴黎让他们喷。伯家里总理拉德福一次这个人的三级主播从这里呢，年底托人是从这里了。伯家里从那个钱都换住了，可得没人拿金家古台巴等，地能这几个吃人的巴等，这托个这娃干送钱没得劲。 拉德福个小姐，金家古台币这种当币，多个月也得过了八等，但是他吃人不送了，这娃干送钱没得劲。
0: 人家古特别折腾的，你比爬楼个也得干了八等，折腾了，侬今天把马斯没活活动，这话怎么？人家硬生吞吸。这位是真西巴达，人家古特别应该是错脱个没没的男这有了，玩那个没没的男这样有事。年困难吧？当地小辈三姐都写词送，列成的说我们这个班他们错当，说我们真干可吧？说我们这人当花店家，大个了吧？搞上多少钱？这就是大个了吧？俺这才让当说那么人钱钱。
2: 请公家等客户先处理几千只个年龄的装扮一下，他们见面脸才能做样，先见。大的模式。钱少了，装备还是人的马力吧？真心钱为我们吃了多久的钱？
3: 可能可是多久？花边充日不更，我们不是三位中央的人，
4: 谁个人没弄？

당디 당지 뭐야? 미토 밤이 찰란지나서 고고 그득질래. 반츠는 니가 아니라서 휘랜지 요지. 뜨가 아도 휘휘 도군데 휘띠 휘진 고도고. 저거니. 김우즈글아. 반츠 그 휘인데 휘라 휘진 니가 하츠는 니가 아니라서 휘랜지 요니 그 잡을띠 요지. 선바 파슌 그 휘라 아마슌 그 휘니 그 잡으셔나? 파슌 그 휘인 군데 휘라 휘진 니가 스탠시스나 축고 아니시스나 축고 디나즈 코 타테 파장즈 마르토 차프린즈나즈 코가 다르톤 바 드무스가 파슌고 헤이드스 슝지 카클라 파슌 땅 아말라 슝즈나 지금 단자인데 디무즈리 따라 드니가 돈지 차니즈나즈 코 차프라 홍긴즈나즈 코 치인리 파슌스 코노 차프르테 포카즈글라 아말라 슝스 코노 코데나 원츠르 메타 슝아즈레 이글라 끄는냐즈 코 조르츠먼다 와드무 뉴 드가 흐진치 까바요 파숑라 아멜숑니가 샤프레온 그치 내가 파숑고 회서 전화 초진 단실 환의 초동라 통성 어플은 그치 정거르디지 회 너무자 치그지가 샤치나 회진은 재미 먹라 회 어플라 내가 지나서 과 단시해지게 내가 어떤 거 단비 최근에서나 먹은 지와 어 먹는 지와 동등지 어플은 내가 철지냐고 그거 아니나 그지래? 그 니가 라지나서 그가 최초의 강충 거잖아. 텅텅 그지나서 그건 등대비지나서 그 차별도 꾸대지나서 그건 잡을 때 온거라. 이나요? 대신지나서 그건 잡아. 지금 온 재미지나서 그 동네 남편지 와든. 밑도 어플 안에 늑지나서 그 정원한이 와 그지래? 잘지지나 죽고 대신지나 죽고. 니지나서 그 카카 인별때니다. 아, 그 얘기 자취 놓고 송골도 온 거니. 지금 무슨 소리? 아마 슝고 회사 전화? 그때 또 다송 게 지나서 그가 맞아? 답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가 지가 야, 회대 라지나 회전 그 자취 대탁당 아, 단지나다? 회전 뛰게 지나서 그가 회 이거 어떻게 지나? 회전 뛰어? 회 뛰게 지나서 그가 전 못해봤다 너무 무슨 소리? 아마 슝고 회 뜻인데 회들인지나 밤타 맘그 근슬 땅비 아양지 긍승 유터 옹위 아람지 흥 처처 도미 바르위 활은 진나 비진 중 비진 중치르 친디 등허레 이지레 야 너무 허주르즈가 청주지나 하루 그타 암카메 비니나서 그가 난키 가양라 그와중 하정 유도응아도 군디게 나서고 가난브레 디어레 젠데 땅에 다른 디가 땅아 알록고 나서고 어조미라 차차몽무스 나서고 그래 그래 오는 그 요한든 드몽스가 지가 댄지나다 다솔 아랑리 묘제 그거 아자사 비진 종치를 채무 디게 나서고 회다를 이소 어떻게 회 난칸 디글라 회신 비진 종치를 그 차춘도 혼대니라서 그 천별시장 못 봤다고 드무스도 온구누라 아마슝 그 회의도 그지래 어? 아마슝라 파슝니 그 회수 지금 노르지를 시했지나 파슝 그 회의도 혼대 흐태니라서 그 타타 바짬스 그 마르토가 차별니라서 그 중으로도 온구니즈글라 아마슝 그 회의도 혼대 그때 이따가 그인지라서 그 도가 다중 그 천도 혼대 어중에 회의디라 차취 뒤뜨거 저게 차취 뜨무스가 지가 댄지나 다슬 회전 뒤뜨거지나서 그가 총거스 군호 지무스 동군호 그냥아 아마 쉬운 거 회의득슨들 아시오 아몽의 회의라 대충 그 회의니 그 차버시잖아 아몽의 회의인데 회 회전은 니가 하정이라서 그가 자치노 그 짐챈 거 회 회전 니뜨니라서 그 틀래 회대 회전아 틀래 지금 지금 지나서 그가 지스지나 지금 셰피가 남주는 데서 온 군우 따베 너무 그냥 아치 살게드나 아무 왜 회대 다음 구어 뭔가 구어 제대로 뭔가 뜻이지나 회대 회전 네가 회라 회전 때 네가 하청 아근자인 송는 거 진창거 회대 회전아 추거 회전 때 추는 거 지나서 그가 짐창거

지금 지나서 그 아저씨 하라 지금 죽고 누가 남자들도 못 죽던 거노. 지금 양아 쳤을 거잖아. 아무 욕이 뜨겠는데. 그래서 난지나. 저들은 위해서 저거를 가지고는 건지. 살치 남키트인 초토쇼르지. 다른 와는 양스 치시추. 아등아 동리 쳇질 샤브르 좀지. 야, 니가 호주르스가 지금 치르식 쳇지나? 회 난카라. 회진의 장초 니가 카톡이나 하청이나 듣고와 안고하던 야 등 살마 아자 치와 야 대신가 장초가 능나요 어제 그렇게 나왔고 가슴이는 다뜨거나 듣고 사울은 나왔고와 어떤 누구 좀 생각 다 난카던 야 회 장초 니가 하출은 나왔고 아르근다이네 다 반순이 나왔고 죽어 남키 뜻을 꾸고 뭐 다티인 지나서 그 악샤 흑지가 멍땅 연한 지나서 그 다타 그 흑지샤 남튼 대구나라 죽 뜻이 가죠 꾸고 뜻나 아 장초기 지나서 그 도와줘 꾸고지 야 해요 이르그 완능 그 캄도 혼드라 치샤 그 초탐 제포 불구노 찌가 이르그 영 완능 도 혼드네 지나서 그 최 자주 그 샤라 끝나서 그 점브르셰 꾸고스 꾸노가 아 남진 드무스 지나서 그 동구노 데 쳇서게드즈나 아무이 회드스 대충고 회서 참나 회진티 회라지나서고 하정 아르근다에누고 좀 챙거 회디 회진에 아르란도꾸노 아른게지나서고 삼루티 찌게 슈가니나서고 간증구누고 차터린나서고 총거던 바 더무스가 대충고 회드스나 대충스고노 간진나서고 아요안지나서고 제 마터와 아, 알루도 호티니라고 선지 따라 쳐 봐. 또 무슨 뜻이 좀 됐어 그럼. 코일한지나? 아니, 암지는 원처럼 땀이 예흥 건지. 촌도 아랑글어 제멍 털음 제지. 언제 호통 남지 매질라. 똥 가양스 자름 청문이 그지. 야, 니모고 회사 지금 좀 셌지나? 회지는 호통 담지 보고 매질라지라고 호토비 가양도 혼데 하층이라고 가냐성 잡아. 야, 뛰는라요? 몸 처리 지나서고, 조샤 뜨막이 지나서고가, 지금 보는 거 좀 챙지? 근치 지나서고, 이제 홍도 호디, 아랑흥 맛벌이 지나서고가, 니 초글샤 아빠, 뜨모스 지나서고가, 구나? 니 쳐서 그래야 되잖아? 다 아랑극 지나서고, 짝구노 그, 절망지. 다 빵 나총도 혼디 지나서. 어머 나총도 혼디, 짝구네나? 쳐서 이네 나가지래. 대가지나서고 대청구군이 대가니가 지나서고가 아요한 제부터 바타군군이 총어동군은 또 무슨 거냐 대청지 회의들 또나 아몽의 회나 대청구 회도 혼드니가 아몽한테 혼데 반츠는 다치를 지금 시간 지나서고 죽고 누가 남주는도 무슨 지나서고 동군은 그 잔족군이 지라 대청구 회사 시작하나 반츠는 그 아요한테 혼데 제일 마트가 아른 게 지나서 그 사무도 혼데 섬에 지나서 그 줄에 다운 오고 하나 봐 네 지나서 그 동군이 또 무슨 아마와 제리 휘라 냐니 그 휘기 잡으시나 아 제리 휘는 혼데 휘라 휘지는 이거 정치 아니리 지나서 그 문용화 뜸아서 그 군군이 딴 지나서 그 돈지를 다 반전 총으로 돈봐 또 무슨 갖고 또 휘는 지나 그럴 때마다 방위 진실전지 저든 안녕라 건가 서리로 진실의 랑치 팔와 좀바이 어떻게 죽는데 다치 서바진지 너무다가 훈련지나 회 다치 서바라 회진 지만이라 총체 가르와등 그설마 너는 그 점아등 절마 땅 차등 대비 지우 담다고 그냥라 용리 가위 지나서 그 아루운드 혼디 짐버샤피 차 텔레비전 다동 아름 신기 지나서 그 랑촌도 혼디 발와지 발버 지나서 그 좀버 샤파스 군노 너무 차츠군 군에 회뜨는 이가 지나서 그 제르다 조군노 데니라서 그 치스라즈나 에제르 회뜨스네 야 회 다치 서와등 회진은 지나서 그가 니 어떻게 쪼스 구는 거가 원 데니가

0: 초 멍부진데 난카라 쯤마매 바드지르 휘란지나스 고 멍츠가 남스군도 호디지르 휘진 남카도 호디 치그츠근이나스 고 자노 디타오그니가 쯤거서라즈나 츠그타데 비존지 츠즈는 하우오지라 기시요 왔다버지 또는 최진더지 다구키 최진더 하우지라니는 그 기와샤 바질 너무지나 회만 바즈게 돈 반절 와던 다 회만 바 최름 아구키 최다가 다 가끌라니 너고 최득선다 다 담아고 자절 다 너고 속는 속클링군 야 다티 회지는 녀석 그 하우디 회 최다웬이라서 그 너무지가 아니라서 그 저나 回来你那个阿曼那个活吧，嗯，对，对等。你妈现在明确的说了些话，他会很多不把你们回去很多难吧？可是明确的，我能接了话，他会回顿接不了，出门就接不了，全部要把地打完了。俺娘个看他们就牛的，不归说起来，他啊，回去了你那个阿尼玛啦。 회학선이라고 아니 그 다음 제부가 니르트냐고가 뽕기비냐고가 봉자가 잡이 있는지 이나는 처주는 가시글라 아니 그 칸함지 처주를 넣고 이건 게 뜨거 타다 바스고지 쫀트 민지랑 요디 고민자고가 쫀트 니라고 거셔던 좀 이나는 어 처주를 가이즈가 아니 그 칸 다음 제부가 특급 조르튼 부군디 하정 응능우게 답고 흩뜨가 타다니 드무스기 나요 이제 와서 꽉 쫑고 민저니라 요지 디 회나 쳔무즈레 되잖아 만능 든조 웨멜진지 시 회진의 만능라 조츠지 군이 웨멜 등다버스 돈 바타 외등지 다 회진은 이제 와서 만능 부군디 지게 이제 와서 조츠 웨멜 등 이제 와서 차 총게 득들 돈군 부군디 영 뜨거 타다 동진하고 그 전투 문제로 왔다 그래. 대신도 원문 더마 지빠진지. 시 원문 등이 아마 이 보빠성와 지와등 지와등 다우르 돈바 다우르지. 시 원문 등이 아마 이 보빠 어성와 지와등 다우르 돈바 다우르지. 다 원문 더마 지빠진지 그러 원문 디기냐고 그 샤츠 호치식 땅이라서 그 차촌 거득지 오고. 대다 원문 등이라 마위 뽀빠지 원문 등이 끼니라서 그 쉐꾸누고 후반디 어성누고 쟁거 저등 저스가 그득스나 오 제빠스 그 땅 차촌 거지래 동군우 니어지라서 그 뜨거 타다 동지라서 그 쩐다 민지라 회등 회진 뜨거 타다다 송영 쩐 마빠 등지 영 아득거 조금더 수그름이신지 시와 덕 쪽 정원도 아랑니치 수그남등 총으로도 함께 회전라 지그스그등 회라 멍트여 바다오등 아르바남도 노르신노지 시 아르히 아닌가라 소후 요원드나 남아 접르샤비 노르신트 접르샤와 임브르 도미지 회전라 멍트그등 회라 지그트여 바다오 회등 회전라 멍특등 용특타드도 송영 쫄마 바등주 다 공내셔 공노 회등 회전은 이거 뜨거타드도 송나요 이제나서 그 쫄마니 이나는 이제나서 그 뜨거 죽은데 어쇽 탐질 등 이제나서 그 차 통거 뜨실래 죽부 송도 혼데 아랑이 끼 이제나서 그 쇽어 남등 통으로 또 한비 까봐도 혼데 회전아 지그지그 저거 뜨거 죽어질래 지그지그 저거 어 회도 혼데 그소가 남들 멍청한 혼대잖아요. 저한테 문제로 와. 저 아르바 남들 노르신 노트잖아요. 아르그니 응아울 아소크 연든디 탐체 보이나즈과 아드꾸누 샤드 혼데 노 자브르샤 바타베 드무즈엔즈과 톰비 캄드 혼데 휘체난즈과 망츠글라 휘드 혼데냐즈과 치그츠 드무저나요 휘땅 휘치는 이게냐즈과 망츠글라 뇽츠가 다뜻도 소나요 쩔마게스 대진도 사지스 중과 철신도 타이 지원한 브른지시 사지스 중의 저우 초신도 타이 저우 자신은 남브른지소시 휘치나 마신 휘르 바당지 영 휘치나 마바당 휘르 화라 점모즈 제로 끝나 사지스 중화지드나 어 저우 그지나스코가 마니나스코 죽고는 뭐 사중스코노 제이 뭔가 남정름 어 초다워진도 타이 잡신데 영지 오 하나브린지 소지 다 용린지나도 관지와 되게지네 어 회진진나도 고가 아만바진나도 관디 사중 저우등 어 회일 합바진나도 고가 자신 대비식나 영진나도 고 쇼한테 민지로 왔다베 요 사슬전치 니와라 무드가지 공르니지 사슬전치 님이 니와라지 다 사슬전치 고노진나도 고가 어 차이랑 진단비 어설등 담바 띵나도 고 니마도 고 오, 띠라, 무드가 저우 초치, 으즈질치, 공화띠, 잼브리니소, 시와타브리, 휘만비, 휘진, 탈, 흡린자와타브, 휘, 휘진은 초민 타트트 소용, 쪼메바타브, 요도지. 영년, 바그, 카니, 어조구 티컵도 호디야, 자스르젠치, 니와라, 무드가 초치, 니와스코, 으즈실치, 잼브리니소, 구니, 깜도 호디야, 휘만바, 아, 무드가 등, 휘, 회진 아마바 나도 관디 영치가 맞다다베 아 지가 회진도 관 바 안디 니마다베 너무가 저나라 영치가 받는 나도 관디 가도 관디 추천된 나도 관 민지와 너무영 지나도 관 요지 더라 내가 걸 호트 지르 셋이 회든 저르츠지 쫀땅 저르츠 키나 쫀땅 민지르이 아믹슬 지지 회줄은 걸로 기정 더 공토 과파티 제버시 소드즈 니나즈 코가 디 아톰바포 코랑니크 참드니스 아냐글 호츠가 지가 지와즈가 셰쿠티 갑도 호테 휘땅 토니니가 조르츠군고니 영 쫀땅 조르츠크 쫀땅 아 조르츠테 니나즈 코 키나 쫀땅 민지르 위즈나즈 코 아믹슬땅 지와운군이 허줄츠가 니나즈 코 카키즈 아골 군이르탈라 이나영 참드니 니나즈 코 군우 코요누가 디모 인자즈 코 호줄 차츠군군이 다 체버시 소스군어 다 지 안디 참그시 이흥 참그시 어즈모 좀 참 디모즈 단들 안가마 휘진 제셔숑 통화세 실지 디야 남정등 디는 쯧트르 줬어 다 휘진 지거 샬라 쇼르크숑노가 통화세 셰크 가달라 지가 남비 정가등 디 탐체 부인이나즈 코 치거조군이 천디셔지 땅부 아진트르 따베 쩨트라마 톤총 영덕 총덕냠 영덕 살았던 니브르 살았지 아랍스라스 그치 다우등 아냥부 등네 자다등 수수라 똑등 글등자 따지 등네 소아등 아르근트네 지스 아마르와등 드니니나즈 거 참바크지등 그니르빠 아즈그니는 땅네 소소라 데베지 아즈그니 총냠 땅 영땅 인젤레지 찬니르 톤다 총아땅 톤쇼 회르실 회땅 도고지 아만 땅 총슬 아만 속땅 아랍다 마땅 소소라 도고지 아르근트는 냠시 다땅땅 긍영 아만은 단진 저거지 니 영 잠바 끈여아트레 그슨바 从事了这张恩师买了种从外国女娃从事个张恩师你那种个买你用一个去查呢从外国那种个小人下班的工地国女娃怎么个查呢这么不易吃的呢人才没有东西的时候真等个这了等等话等客等门厅的独霸等他霸等的茶话等阿妈不不晓得等毛霸等 존저와 땅 고파 땅 어골 땅 척도 무슬 땅지 디야나영 과딘스는 지그리 오자 kalazang chokshil tang, di yinzi wa simshil tang. Di tang janli tsarchul tang, di tang chungli lhagparanzi. Di ji si gengjuk tang, di niwa lanjuk tang. Di jinzhu ji si chang, di ngangchil dinguk tang. Di ji si shirji bi, adanim chungwa sashil manzi. Chungwa sashil mi mayin ba. Yinan di dhammu kanyina zhukwa mungtsik chani ngon gorin niwa. Teta nyina zhukwa chungwa sashil adan ngui si mayin ba. Yon chungwa rikuwa. Deja ghanari. Dintsin angawa. Yungli masil chungsil da gashig yolati chuyintin dang. Dhamma chungtang chuyintin mung. Di ji si anikpa dang. Di tang ayarimil ganyisimil. Ruchig jirtang di li lhagazi. Tili gamal shung di tang na, tsarchi gu chaypari mal ba tang zi. Tini la sarchi gu nuan ba su gu, kiwi jarwa na tsukho yo zi. Yang damu din tsana ngawa ga, chandu khunde yang, kiwa su su gu, arang rang gu arki nina zi gu, tobli, jarni gu, chaypari yang nina zi gu na tsukho mungpu yo zi. Jiwa di gu to na zi. Gu to na zi gu no di guwa tang di gu to na zi. Hui jinan chi hui tang, to na pan chun tenpar gu bar shal bi. Tsukchuk namla chungwa sarsi chiga dhaa sarsi ngzi. Na chungwa sarsi ka dhaa su kuno, chamuzi yintikzana. Hui jin ga hui tang, toni ni ga pan chung wara, tumpirin jina guwar shabi. Tsukchuk di, tsukchuk di tam jebo, chungwa sarsi ka dhaa jina su kwa. Dela, ta chungwa sarsi ka chungsi ka dhaa zi, dhaa ton shi ka jina su kwa dhaa ri. Dela yung nangsi jia yiwa ala shi, Shina, zawa rang nili angi su sawa tangzi. Zawa rang nisil masil yang kiwa jantak jirwa chi ganyi yo jangzi. Dila nangsi ka yuwa ka tani jina zuko chiga gui na, milung ka jina zuko zayi nang na, angi su jina zuko sawu yili shtana habchuk ni korzgila. Yang di mayin ba, kiwa su su ka rang arki xtali tuanbi, yang jorci jantak jina zuko chapri yang yuani, tamu ka jina zhukwa nambaa ka niyo kazi. Tila, zawa li ngay si xawa di la yang chunga sa shir ji adaa ngay tang tsikhsan la chungyi adaa muntun jang duanji thukni chungar gu tabi adaa ji ka niyo jang zi. Ta zawa kuk nang na di ngay si jina zhukwa sani ka chunga sa shir ka adaa dimu la jina zhukwa yo ka ta hui lan jina ji dhaa tawa, dhar tawa, tawa tawa Ya, chetri tun sukunu, yangtuk chung sukunu. Gung di tawai na, angi si nina zhukwa chungwa sashika, adaa di nina zhukwa tuan tang zhigila. Yang tsiksin zhamka nina zhukwa chungwa sashika adaa mtona la. Yang tuanji nina zhukwa gu tamni, tamu gu nina zhukwa adaa ganyo gazi. Di tala yung uta huarjul kama yunga atir hui tang hui chan jivar. Tsikchil jorci manru ashik shungna, nyamjir tongba la, Nyaa mandao yi yuopi anna ching shibar khii gui soot gizhi. Ta ti tam chepo, ta hui jura riri ga chani, kaban di ga uumani jina zhukwa shay chi yinzi. Ta ti kaba tukhuti jina zhukwa ti ga nyamjir tukhuti, chamu zi yini ti ga nal tukhuti jina zhukwa khii tabjiri. Tani jina zhukwa khii gishi yuzi. Tana tangbu chunga sa shi ka adaa tukhuti ga zhungli angi sik sawa tang, adi yin chin Ta chunga sashi ka gada dhukhu ti di gzhung ga nangni angi si jina zhukwa sanu dmo zi jina zhukwa dintsi gzhi ga nangni dintsi dmo zi shayna chunga sashi ka gada angi si jina zhukwa sanu dhukhu ti di dintsi gzhi ga gyu kula dintsi dmo kanga yin tkizana ya gzhin zi, gtar zi, gtawa zi, chitr zi, tun, chung, yangtag chung, nyam, yangtag sil Ngiwara sil, Arabta sil, Azugchia dao, Nyambu, Dada, Susur to, Gal, Yan Jayang sara, Da, Ta, Chi, Lhawa, Rintan, Jisa mawa chi odonbi, Anamchang nika Zanyi yopa susi khwerjil tang, Chikchil, Vashchil shay chil, Chabchikta go prashati zi. Da, Adinsan tangu nang na, Di chungar sashi ka gada hangi sikshimji jina zhukwa gada dhukhundamu nikha zanyi dhukhundi ta huay jir tang jiwa gungu ni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 동구난 지나서 그가 머리가 같이 잡시 그 이제 나서 그가 흙수 요새 없고 뭐다 그 니딴 지나서 그가 정의와 어 다 흙질은 지나서 그가 정지 무슨 봐 대 전문들이 듣잖아 칼아 지크르지엔지 난카난 지나서 그가 지크르지엔지 지나서 그가 난 붙다 어 대 따고 지나서 그가 차 종거 듣질래 아빈질래 아빠리오 야, 티 타득 그 튼들 등 지금 자신도 혼데 어더지 아랫들 땐드 그지 오고 자취 중고니 어더지 어더지 쓰고노 하청 지나서 그 학사성 초기 어루 떴다 문지 그 어루 떴다 그땐 부인 튼든디 근기 지나서 그 고정식 마봐 티 지나서 그 아다 안디 어더지 어느 더지 할음 그 어루 떴다 지나서 그가 그땐 바트 그 지나서 그 그땐 비 차지고 야, 대뜩 탐치 끄지나서 그가 늑틀라. 이런 거 나서 샤 탐치 뭐? 아엔치 아발부터이 패지지 뜨죠. 아야까 끄지나서 그 조문도 혼데 패지지나서 그 하정 치니. 어, 다 뒤끄지나서 그 아발부터 본 군이 나서 그 패지치 거지. 어떻게? 널지 내신 체신 어제 잼버지. 그거다. 아랑리 지나서 그가 매우 탐치 끄든 바등 딱다. 뜨는 요비 지나서 그가 Lorjindi Tanchipo, Nima Jonajinthi, Tan Nima Yakr, or Titanjasqua, Chatsuajinthi, or Zigil Hachanjasqua Chimbo, Barawazile, Tatinjasqua Tantan Tilakashokum. Tina, Ajintang, Taratang, Tawatang, Chibsin, the Chuja. Mango Hulukashkanula? Me took a chassel tongue, Majilinder? Joshil and Yang and Mappy, Tungtang Tongues. 가등 쓸등 양떡 총아이 알랍치는 즉든 어제미 첫등 냠지 미또가 쓸등 덤바지 등 덤바지 등양 등 경기냐고 측도가 등자 경기냐고 조르군이지 오다 미또가 쓸미 차등 덤비 매우 제금도 혼데 오 조실등 덤비 냥은 매 그 종목도 구멍이라서 시종 철등 차 종거 그죠 가등 쓰던 양떡 총아이 알아치는 즉든 죽노 다 가등 쓸 죽노 난 가등 그냥 죽고 쓸등 양떡을 총아 뜨질래 총아 사실 그 다시 죽고 뭐 대라는 그냥 죽고 어떻게 죽어라 공내 그냥 죽고 안돼 총아 사실 그나 양떡 총 뜨지 지금 죽어 텔레전 땅 등자 등 이자 그냥 죽고 지르고 어 다 난 가등 죽고 완능 그냥 죽고 총천지 총천대 그냥 죽고 하정 니흐치니기 지나서 과 샤친지 인지 어조츠티 용르과 어 난카 등기 지나서 과디 아 흐셀던 영도허르 찬다비 어 알압친근 즉튼도 혼데 아 좀이 쳤던 냠드지다 냠스군 혼데 조르군지 아 좀이 쳤스군어 다 자지마큰 모수치군어 지기 지나서 과 진 쳤던 차 퉁거지 난 지기는네 튼땅 총땅 영떡 총땅 냠스고노 대초근 지나서 총화사실 거다 엉이스인 지나서 학생비 차네 장들이 야 너리 지와 영떡 학생비들 잠을 잠치랑신 니브레슬지 직튼 학생비 몸칠 가랍슬비 아자치 강쿵 공은 어스게체 다지 너리 지와 영떡 학생비들지 다 너리 지와라 뜨잖아 아름부치 나즈코 너르베티 쳇뜻든 지와 오 띠땅 차 총아 드즈 영떡 셀츠구노라 다송 셰거다 다리 오 뜨른 잼르 잠초 드즈지 다 제치메피 나즈코 잠초 잠초 제모 누군 지근 나즈코 아름진 안땅 차 총거 드즈는 이버 셀츠구노 칸다 띠땅 차 총거 지 직트르 세위 몸츠 아랍 셀츠구노 직트르 서바스구노 타흐타 안 나즈코 쳇츠고르는 르 긴츠르 서바드 콘 데니나 쿠지리 되는 직전 속으로 어 언어 언어라 이제 나 구지 말해 다티 이제 나 속과 시초 가는 걸 그 알긴 쓰럭 살아봐. 어, 니가 이제 놓고 원천 놓고 이제 놓고 가라앞다 살아봐지. 다? 아, 자치 앙콩 공무는 어색치 다지. 다? 자치 위 앙콩도 혼데? 다 사실 진보. 어, 다 종교 자급주는 이제 놓고 사실 하청 이제 놓고 가 매직 강 앙콩 진보지름. 자문 그 동네 샤리샤 손에 이제 놓고 제그 진보 그 점에 놓고 하다? 아, 자치 앙콩 공무는 어색치 다 쓰고는 남카 쳇들이냐 놓고 다 이와. 어, 대진 땅이냐 놓고 차 통을 땀 봐. 드무자 꾸운들이. 디나는 이제 놓고 통화실 시크 다글라카네. 양떡 셀스 구노라. 니버 셀스 구노. 가랍테 셀스 구노. 아즈그치 아다스 구노. 어, 드초긴 이제 놓고 특급 셈브신들이.
1: 생큰 족보나 봐. 통디 최첫 렌친 동침된 인족. 렌친디 좀직 바 단진 초등. 좀증 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와 단진 초. 제초 스타클와 아근적 체릉 등 손머른 친은 이긴 테르나바 촐 드라히브 데르그시

0: 릴릴 람뚱 짜무람니 체라 카프슈고 또이칸
1: 릴릴 람뚱 조무챔니 체라 산더브쉼칸
0: 릴릴 람뚱 냔무응에 체라 샘큼짜리칸

Yam 샵신하족근 东三个人没见办的呢 这是蓝顿<音楽>

0: 레이저링 산칸다니 드나치와 금더니 데랑 하시 그런 여랑 생게 남시 그네츤데 나시 다주엘 티남 당르공데 손자랑 생게 촌업게 납시고라 당라로 사근데 차라 총총리 큰 총총도 와버지 때문에 상친 난 그렇게 사 그렇게 잔뜩한 손이나 간남 통하니 같은 모아가 남신들에 대비진의 원국시 배터리나 대량 양그런 대손이나 능신금 초늪그 사차 멍체희라 이수사차 멍체희 따님 도라르 끙차 아르마르트그 샹땅통도를 거르지근디 차르 총총리 차르 삼성도 맙지렘 따문의 상천 낭크르그 사크르그 잔뜩한 손이나 간담 통하니 허튼 모아가 남신들렘 Tani tirang choni na rang shengge pshang shukku sa kandeng choni na ta nyanggar kangi tandani yeng zho zheng wujani tigandang mozi ke jeng maara song njo jiri ese koke. Tani tirang gongmung di choni na rang shengge ta tong ra tong rukur gambam gong ho chaka ptakar zong da vje gang ca mdo la ge shang tang zong dal kor zong di yeng charan zhang zham dan bab jiri ese koke. Tani chonup ka nab shukku sa kandang golup ka lop shukku sa kandi gandam tongwani kachin mongwa ka nam shindari. Tamani rang shengge sa kal mung 제힌디 철총총리 가치는 리만나 바브지리 아리 저런 게 상큼하게 되나 지와 근데니 어느 신경 과종조부터 가남 시간이 전대인 나체 주는 간도 리셰 주래 선능사 근데 되는 건 남 통하니 건남으로 변함 싫은 저 된다 그 조정 고르트인 게 비전이 고르트인 게 접든데 더두사 근데 건남 통하니 뜬 몽위안암 시른저전덕 조점 고르트행겁든니 고르트행기조업제 흐테링칸디 뜬 몽아니 차르충충바비안암 시른저전덕 조점 고르트행겁니니 고르트행겁직니레 공호그사 근데 간남 통아니 간남으로 비안암 시른저전덕 조점 고르트행겁직니 고르트행기조업제 답지그사 근데 간남 통아니 간남으로 비안암 시른저전덕 조점 고르트마인겁지니 고르트행겁직니레 이초 제르그 사건데 간남 통하니 흐튼 몽야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마인 것음니 고르트인 겹제트그레 아르마친 그 사건데 간남 통하니 흐튼 몽야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마인 겹제니 고르트인 겹지스므레 텐신 그 사건데 흐튼 망지른덕 조정 고르트인 겹제니 고르트인 겹제브든데 나 고르몬디 흐튼 몽하니 차르 총총바 비야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인 가르가니 고르트인 거거레 다통사 근데 간남 통하니 간남으로 변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그치니 고르트행게 접든데 흐통스쿨크사 근데 간남 통하니 간남으로 변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그치니 고르트행게 접종하래 흐금음사 근데 간남 통하니 간남으로 변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그니니 고르트행게 접종하래 피앵사 근데 흐튼 망지른덕 조정 고르트행게 그니 고르트행게 접제제 호주사 근데 간남 통하니 간남으로 변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그치니 고르트행게 접든데 메흐그사 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망위안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접제니 고르트행게 녀흐름 화동그사 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망위안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니 고르트행게 주제름 슝화그사 근데 흐튼 망지른덕 조정 고르트행게 접제니 고르트행게 접제름 차카그사 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망위안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가르가니 고르트행게 접제름 그젠차그사 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망위안함 시른저전덕 조정 고르트행게 접든니 고르트행게 접제제
1: 레이트링 밥진한다 아무튼 카친디만 밥진한다 너무 공이 탄다니 다 혼족진아영다 남다라스고나 저름지 젠식선 조건은 같이 히트감 대칭가다 두불간 손이 나라영 이 브르더 주와르 금도 등록이다 등이 좀 야만들 레스 세코노 와르금디 영 남능리 같이 카친디만 밥진한다 대등록다 등하는 생가 사부 중 도사다간 손이나 주 큰가 소관이란 밥기오니 너무 흥천들이라 대와르금디다 흑버디란 점도 된적 속도니 우잡조라 등틀이죠 아니가라 카니 다 와르금디 손이 남다라스 걸음지 젠식선 조기오니 대등한다 흑버디 이런 소리는 디그스는 예르시에가 난다니 디그스 접든바 완덕니 몬동데 키오니 단다동도 바기 탄다니 다회는 남달아서 걸음 지진 측서 존에 단도 먹어 아름들이라 디친가 더 나온 공라서 공들이 라와라서 과연 인성게 진트가 단다더니 여준다인 하진가 같이게 lam che chen ne jam zhe le de jin yin ne ji jin chong ne wa ge ka de yin ne zhang sim guo gong wa dan ba dar jin ke de ge zuo zhi pe ni wa ge ka de ge deng dar zhu guo na zu niu er ga se xie de ti xia yin le dan ba dar ji ka per zhang ji ge ji de ge ni ji ge de na nga ab dan dan xi sim ab jin
2: Jumbo lami ge demo ngna yol
3: lam che ni zun jo bo chen na sal den zil lam dun

레이저링 산카나리 테나시 와르큰다니 데랑 하시크롱 예랑싱가 람징리 세크툰다니 랑싱가 야름라 싱칭남데 나시지는 즈간도 리셰츠레 드는 야름 치그뜨가 한탕 삼친 야당라로 와르큰딘 손이나랑 싱가 똥 스쿠르가 스판가 가세진나라다니 와르큰드른다 딘토 만칭 그 크름스 바요스 와르큰드른다 딘토 녀르다 워르기싱 안조스 와르큰드른다 띠등르고다 등이 조르그문 안조스 워르그문이 하라 차릉한가 간조스다 스과 다니 우난종가 영 차카 동들게 치친사 바요스니 도난종가 종자 동들 안조스다 스콘디 와르큰드른다 남다지 시수시꾼 찬데 요스고단데 녀르름 마르 야름동들이 당이 꼰시꾼 남듬 뜨뜨거나 남다지 야름 치뜨거가 끝나지 시수 세코니 너무 강산다 여석대 쟁기 충단의 양반은 요구리 잡조라 땅뚫게 되는 그걸 요주의 하증가 치게 된투 자르마 니흐치 그슴가 와르금데 잉 차카니 모르겐가 와르금데 리단다 좀 돌아중게 잉 와르금데 니종다 땅타치리 잡제 셰르근리 미 자르급치 탐반하는 거 와르금데 남담다 지 람정 제친다 땅다 땅식 순데 셰기 요스부단데 촌이나라 잉 제스기다 지치기 집중하 거 와르다니 다람 제크 그담다 식 순데 시사 요세고 켐 된투 강차 종가 탄데라와 요송니 잉 답지 근 납수 종들 요소 와르금데 남다 식 수셰기 요니 대등로 다등이 잔차 그런 얼마 치 삼치는 거 손통는 가롱 아르금딘 손이나인 기동디 와르금다 농콜라스콘데 야능불라 칸드는 요긴 지금이니 니퍼터 좀 녀름불라 칸드는 야마란 요긴 지코니 띠나 칸산데라 야름 틱틱틱틱 그 와르금들이 되게 요게 마르톡 시립 기동 좀 라칸 농콜라스콘 요긴 지금이니 람다나인 아릉니 사드는 이족 녀칸도 노징 람다 식수도 셰기 와세고케 태양진의 저 야름글라 칸드니 아롱 그 프롬 동원이 와라스 관데 니와르 금띵 촌이나랑 담 프롬 그는 속산다나 양담다 즉 시그수시 군도 뭐 찬다 요스 된로 제국가 메슈 국가 와르 금들이 다 메슈가 삼친 오수 와르 금들나 양담다 즉 시그수도 셰기 요세 고케 된로 메슈 국가 와르 금다니 아롱네 사들라스 군이 죽은도 뭐 년칸다 요 그스 그디 쟁단 디 와르 금들은 용큰 급한다 참마기 잡조로 땅 뚫게 탄다는 걸걸은 요주이 하진가 같이게 Tanya German Yes Chick Jack Sarangi than the Yushu Ark and the Ting Lion, Takazunga, Hoka, Tung, the Chili Chuzion of Ark and the Sagin and Dam. Tihan Chenanachor, Martuku Ark and the Sagin and Dam. Then Holland Zorgaro and Yusu Ark and the Sagin and Dam. They don't do with that thing than the Yushu Tapon Tataru Sagin and Dam. That in Honang Chinga got your long cup, Kerum Tong when you are somebody Yusu Ark and the Sagin and Dam. Tan Deiki, German Yes Chick Jack of Ark and the Ritten, the Ark and the Lama Jeskar, Kuchin and the Mukchanda in the Mangayo Curtin to Achu Tanang Chinga got your long cup, Kerum Tong. ниа самбара скундиранда чи сиксунда шекион домог чанда ёсе гоке тичэ ингатан дивар кумдана ёнла пхрымда чо икэнанун кэн жогун жикмени тенда гнанцнда инсу тичэ инга чо дан дивар кумдан дам чонда тори ингатан маг ламнингла кэн жогуни тенда гнанцнда инсу танда сиксу сисар жу тесу чертэгда чева цини хэбжэте Tianchen Yamani, even the Tonina Manlinga Warkum, the Ritan, the Tonina Yung, Jum Dora Zunga, Karma Tong, the Gawarkum, the Harasting, Laman Yusuku Yalunga, the Lakan, Lamda Shisu Shakuni, and the Muchandari. Teaching the Warkum, the Lamda Shkurguni, the Nansen, the Tongmag German, even Lakan, the Warkum, the Yosamajuni, and Niperta, Tandi Warkum, the Nitu, Nirzungalak, Yam Chikitan, and Tung Warkum, the Yogoni, the Nansen, the Yinseko Kim. Titung San, the young Dandi War, come the Nikun Jogina, Germany, then Galak and Insonina, Taron Zorain, Chakanizon that and Goluku War, come the Galam, Tum Dain, Germany, then Dondrim. Tandi War, come the Chunanan is on that and Lamjang Chichin, Tungan, the Muchanda in Ujing, and the Arkum, the Shiksu Shakun Chanda, Hatching Mayo Cam, the Chirim. And Nigalakan and Divar, come the Nichutam Do and the Mayanga, Dunga in Divar, come the Dain, Germany, then Dango, teaching Divar, and Haratatun, you say Jananda, Tandi War, come the Nan Lam, the Shiksu Shakun, and Lamjang Chichitan with the Much. Handa yo kezu ti jeng ge jianma ni de la kan de tonyin de ta sa shun meng xie xin de xi sun de xie qin nam zeng jie qi tong guan de mo ge nang cen de lu jeng ge tan de war kun de ni ya ma ren yong kan ge ben da cheng ma lin ge za zu ra tang tu ge tan la nong ke ge ren yo ju yin ha jeng ge ke qi ge Tringa, Sankalitan, Janmuk, some chick tickle, on the Janmuk, some chick to the young Kanye, Kunghu, Arkum, the Ritanda, Minkazunga, Hong Shango, Arkum, the Sajin and Dam. Titan Rodatan, Tandi, young Quindogina, Chaka, some bank on the Sajin and Dam, then it young Chakanizon, that Bakat is no Bakat and Harasanga and Josulam, the Sajin did some, Janmuk, some chick to the Rim. Tandi Lakandra, Naturangan is Hardan, Janda, Tanjan Lamma, Shigasun, the Sheko Canada, then the Mochandang, Mangayok, Tichang, Tupurkayan, Sundan and Jogurin, Zabzura Tongtalechu, Hatching. Tentu jangan macam macam ni, kalau selalu tukar kata ke warung, dah gaya guan juk pun dah.

0: 이런 동물들 다나투 그게 다 다이나요 랑샤 도그니즈그레스 당근 초신 조집반 소노 천천네 숑노 그다 숑르그라 람르 점리 더 청마다 저기다 나서 첨그나 봐 아 닥다클리 아 닥클리스 아 당한시는 이나 아 다 첨요바 네 다 저 당급은 이나 다 첨술 차드요바 아 니쇼가 그렇게 다 총출 전부 숑고스 단 제득 담비 동고 아 늦은 시에발라 아 첨중거 방지 담보동
1: 제제
0: 계속 과연 그 다들이 늦은 게 쇼네 아 다 공성 그 이나 다 사스톰동 송실 다 너무 그렇게 다 망하고 다 회선 잠도 잖아 회나 계속 과연 그 늦은라 흐는 게 그들 네버드 진총 세기 위사 던지 니통 조직으로 이나 다 공성 그 다가 너무 그렇게 과송은 아
1: 그냥
0: 지금 다 로트 초비 아 버급적인 고치기 그것들로 막한테 예쁘게 이제 아 더다이 그렇게 사프노 그냥 지금다 장도 꼼 소아 냠종 땅 레드가 담비 참지 아 냠종지 이제 아 단더 그렇게 조지 소소 담아요 아 공부 그렇게 사프노 이달에 다랑샤 아 사포트니 봐 아 디한 시크요 아 마치 바비크 다 젠금 송스트부터 스피슨 토인 페이지 가능빈 딩긴소지 니라카나 그렇게 도냥 같이 노노 니네 이제 나다 그쵸 참중국이네요 그 도냥 같이 노노 다 근데 내부 너무 그래 더니 다 그치 제중 알아가 니트니잖아 시진핑 그 다 쇼 용내 첨따르 야급 중화 다 시진핑 그 그렇게 참중 공부하세요 그가
1: 그치지
0: 다 이제나요 다 바글린 타신이네 다 도인 니 그게 개와트 도다 도냥 제부로 그 다 청중고 조는 거 때문에 제금 과연 직진 너도 근데 다 근데 동화 그게 다 샤트 같이 아 청중도 사트 좀비기 놓다 근데 그러나
1: 제
0: 그 땅아 속에 다다 그 줄진 바가 다 청리 자침 아 망하고 뭐든 건데 아 시고디 있다 다 냠식다 어르기 아 더니 다 다른 안원식 그게 참 다 로디 지가 나와 아 능든 땅급 그게 내가 땅 무슨 봐 안도 장고 이제 나다 로시게이 아 다 나툰 땅과 그 사라 각습게이 아 뜨기다리다 너 그게 원칙 그 첨그 그게 다 니와 아 너도 건데 그게 다 니와 그게 제시했던 거
1: 아지
0: 자 그 남극 그 아 말그랑 진짜 아 다 던지러랑 진 아 너도 건데 그게 다 흑제럽도 동네 아 동물이
1: 아지
0: 아 너 이제 나 다 그 다 도년 같은 그 다 니와 뭐 아 스바 뭐 이제 나 다 폐지라 다 다 얼마나 초가 뒤에 탄이잖아 천종디인지나 다 그 야구가 다 근데 폐지 그 더히 살아다 그 돈줄이 요 그 비슨 토이 그게 폐지라 다 첫선 돈보 그 원의 송주분이가 다 냠직다 배교 대 텐들던 거 그 아 다 그나 다시 원하셔 뭐 다 그 탄은 이거 니 그게 탄수 토시 토시를 머글어 영어나 탄 그게 시름을 따간다도 온다 뇨음주를 꾸노 아 니가 무용된다도 온다 다 첨그당 하다 니스 위작에 닿던 하다 땅 안치는 이제 따간 지수고 탄그 따간 디 찬진 내 이제 나다 저 서지응 했네 그마 땅에 서지 땅크리 대고 다 땅급 이제 나다 너 장구 이제 나다 다 약국 그게 첨는 사 요놓지 아 다 첨는 그런 것인 그 외도노 아 도모들이 다 뒤라카니 다 그게 다 돈양 침부로 다 마마마 소원지나 다 그게 조질 담비 아 다금 거의 아 월정장 그게 거의 아 다금도 도고네 다 림들 하청 침부 단디 림들 안도 도고네 아 꿈알아 다영 그게 다 돈양 침부로네 아 도모들이
1: 제제제
0: 아 단 잠는 건 예탄이잖아 영어 그 다 다시니 공이 샷바나진데 아 다 점중 더에 다음 소지나 나서자 그 다 첨중시 망답바가 그게 자첨 응아니와시
1: 제
0: 아 우선 담는 거 근데 응 담보 토 토머다 그 젠큼 거의 그 속고 그게 다 첨중 지다리 미안하다게 다리 돈들기 다리 자춤 빼놓다 너도 이제 나다 아무 동무지 아 단디 예전에 처음 선택 날에 나다 나도 중고 야급 그 거리 송축 시에서 그 남들이 난다 시트비 난다 냠용에 난다 너다 남은 건가 지금 단정네 아 다 시트비 와 근데 다 사거리 다리 아 다 중고 그렇게 와 그 무회 아 단 남은가 단정네 아 니 당네 다 중국 야급거 다음 거리 송축 그 속고 그게 시트 아 지지 나 속고 더도 것도 다 그게 남방아 그게 다 탑도 봐 아 뒤 그게 다 돈양 지모 아 다 나소 야급은 이제 나타와 그 간크 포바가 다 야급 제모에 뭐 누구 뒤 그게 간츠 아 더도 것도 이거 다요 그 아 다 송고 다 근데 소인이나 아 다 나소 그 제금 거리 송축 그 점중 너가 다 사슴던 그게 차틀리는 거 돈이 다 돈이 많아도 그다 뛰는 거 그게 다 갇힌 거 나쁜 다 죽는 뭐 자식은 너가 또 못 삼 거.
1: 레레레 뛰나 간다 그 순이 이제 나다 참정 되게 자취 소원 정도 강나 요니나 디카 코는 영 갑다 지나.
0: 오야 단디 자취 소원 이나 지금에 이제 나다 다저 랑송 감 거리 그 그게 송축 그 쓰고 다 근데 다 이제 나다 다와 사라인 디 그게 자취 오고 다나 보고 랑숑 감그 런덩 안다도 건데 그렇게 다 원버도 거네 다 나실은 지나다 나 보고 그 먼데 이제나 다 랑숑 감도 그 늦은 거노 스타와도 모르다 당급은 지나다 뭐든 그렇게 랑숑 감 너니가 다 그렇게 심튼 냠네 용주 뒤고네 다 배진 조고노 뒤 스타와도 건데 그렇게 소어도 뭐 뒤좀 튼가 다 참종도 당길에 못 하긴 뒤 저는 니 그렇게 스타와 다근도 돈다 사라리 다 마땅하다 숨캄 와르크 아 자침근지와 아 랑숨캄땅 뭐가 와르크 아 자침근지와 안도 돈다 그게 다 특수시에 받아 그저 점그 어르베 정력 그 다근디 이르잡든 안도 돈다 그게 다 고출이 없고 뒤 점튼 그 안도 그게 다 차치 찌리 다 더니 차치 뉴아몬이 렌스는 리프튼 거라카니 다 그렇게 더 많이 봤어. 점점 연속이나.
1: 네.
0: 렌트는 다 다시 공간이 되셔서 다 렌트는 나 제보 얼마 더 모두 그 외국 다 덕분에 다 근데 이나 이제나 장한도 다 탄용 폐지 그 다 근데 쇼크 너도 근데 그 렌트는 다 로스 그게 렌트는 그 나아지게 다리 고르기자고노 디다 다 이쪽 그게 박쪽 다 근데 또 근데 혹시 바 낙천을 쓰는 쪽 다지르지 나 다근도 도군데 그게 끌마동아 너장고 그게 돈영도 도군데 다 그게 숙식도 들어오네 아 다그 저 다그디 라카네요 그게 다 린스는 듣던 다근디 소지나요 잠바가 처음 소지나 다근도 도군데 영 그게 너무 많이 봐 안도 도군데 영 그게 다 차치 너네 이제나 다 말아 차창니 르츠 너 너네 상자 사정 총 치어 사탕 아 다그주 시탕 아 너 다음 주다 그 용락해 봐 되게 그렇게 송치고 있거니 다 되게 당나 다그주 말학도 온다 그렇게 차탕와 아 도모들이 다트 다그 천종도 그렇게 사트 사탕 마치 공안이나다 아 단디는 거든 이제나 르인이나 르 그렇게 송치고 시수 체인이나 처그시고 다 너인이나 너 그렇게 천문이나 다 그래 그래 아다 당급인이나 따다가 전종도 그렇게 후사툼 가이더나 뉴욕 너도 근데 저식도 디다더니 아다 말고 차 성화고 거니다 아다 지중시다 봐 좀도 모르고 세워 놓은 좀 그렇다 근데 이제나 그렇게 다 차치 다 선바 머리 다 차치 저 뭐냐 너도 따가 전종도 이제나 다 아 다시 그 나도 랑이 야급 그 아 랑린다 냠냠 너도 근데 그렇게 다 감망자다 뭐 너도 근데 했대놓 아 다 나토자 그렇게 냠냠도 것도 다 틈득 어저터네 아 다 나토가 내율 중고자 그 그렇게 내육가 내서 아 뜨도 것대 어저 쓰기다 다네 아 다 저우 리암 소송 주신 긴 그 원글람드 다 저도 그 이제 나다 와 그 체나 처송 주신 긴 그 그렇게 뭐나 그 고음주의 아 소에남 소 그렇게 송 주신 긴 그게 니위 론다 딱하다가 긴군 거리 송 주 시에코노그 시에톱 냠뇽 다다 그게 쇼도미다 당다 첨거랑진 그게 딱딱히리다니 또 뭐지 다 몸브르사와 비차신도 몸가 저 요크도 또 삼가
1: རེ རེ གན ལ ད ད ན རང རེས ཐོར མིན ཤང ཤིན དེ སོང གན ཐམ ཞོང དག རན ཐང ར ཡང ན དེ སིགན ཟི ཤོ གང དག ནེ དལ དང ཁ ཤོ གི ས སོ ཡིན གན གང གང ཡོན རེ
0: ཨོ ད ང སོ མ ཐོར མིན ན སོང གན མ ཟན རག སམ སང སམ གི ཁར གེ ད ཇོང ཡིལ ད ང སོ ཏུང ཧ གི ཁར གེ ཆན ཟུལ ཟི ད ཁར གེ ནེ ཐིག ཡིན གན ད ཝ ཁ ཤི གེ ད ཁོ རི ཁང ཡེ ཐ ནེ ད ཁར གེ ཝ ཁ ནེ ཐིག ད མོ ཝ ག ཟམ ང ན ཟ ན ཆམ ཝ ག ད ང སོ tamu tonu kata, ta ngā su tam chiki xīga.
1: Zhī.
0: Tāndi lā kāne chikini yu chāchim tāga ndā kārgi chāpili nō tāga tī, xīga wā kata tōnyāng chēmbō nī tamu sir. Ta ngā su chichib shuji Xi Jinping kōngsāng jina rā, ngā su mtsorna nā jina ta tukshiba wā kā nīwī lō nā tāga kārgi tukshiba tāng māngbō pēm yōng sik. Tā yi ta ngā su mtsorna ngā kārgi ta jēng kum tsum chum kushuk dē jina tāpshī tāga ndamu yāng kārgi ghanat kewaan mo kage tonok rewa yang kachin waka ratan rinba toni te yil nyungs ta nga so Zhonghua ge chamzul ge jenkam nda to gondi kage songchub tambo zo ta tayi na ta ga songchub xie tabsang na ta ta chichu shuchi ge ta nga so Cholmun na kage ta judo me no ge kage ta rewa rebzhig nda to gondi da kage ta ton shong song ne tomo sri ta kongga tge ta jenkam ta Cholmun nam so na ta kage jenkam ta kage ta rintang chi chegi ganchi chi chegi ta niwa chenpo yonu ta tomo zire ta yangra yangka kage zonung si
1: zhi
0: nishtung nyezhi lo kongsang nga song Cholmun na hebri ta so yung ta ndugi wa jenchung she gi wa xim zi dali tagi dali kage tanchi le yoke ta chegi jenchung she gi wa xinpo kangri zi na ta jebjir xtansi kutpe ni gonjil nda to gonda kage gyak je chung ta jinchung ngu wazi ta jenkim songchib tang jangdugum peji da jinchung ngu wazi margim tandil tang tanmung shiginjir jinchung se ngu wazi jinchung se gyo xin nganda ge kage rewa toz ta yi nang ta nga som solman nam sonji na ta ndi nang ne kum sangka gacho rewa tozno jina yang jenkim songchib tang jangdug peji jinchung shagyo ta ganda to gonda ta mersi tono ka ta yi na ta
1: zhi zhi zhi
0: jenkim kori song chubka talan yi na ta jenkim kori song chubka ganchi da to gonda narwi dandig da donga te si chamzhong di nga ta rinpa kaka tangsil le kumura keli tang shali den sin zharim zanzi che ge jenkim kori song chubka ganchi kaksa da zi ni ta tani ta cham lakhtar te dugo te tashkili she tab nol che ge ganchi dandil she shu jenkim sarso ge lamlik ka tala ta xinni da tang tuwargang ge jenkim la songchub sartin yongar kathak shio tani jenkim kori songchub ka kamangdo ta dugo ta jepin tangwa ta nga so ge kage sangsim guwa kung tang mdola rang mo so ngombo che ge yakub chaklang dhikin ta nda yin jina nga song sorgung ge ta yakub chaklang dhikin xie jo ta ge amu rinbin ta zhigba masi ta ta ta xie lalun na ta yin dhikin xie jimba ge ta lehzi qenpo taktari nda tamchik nga ta nga so ge kori songchub ge di ngetilne ta dhub jimba ge kirge ta xabzhig qenpo ri na jirni namang rajin songchub soku tala ta chamchung ge ndakchur kondu yi da tanga nga si Zhonghua ge chamzul ta ganda jenkim dada gonda kirge ta denzhig ijo denzhig dada gonda kirge tansung ijo di ngetilne yang ta xe jo go xa wa ta ganda dada gonda xe jo go si ta nga song solmung ge peji ta guam zhu rin na chukwa mang so na chukwa na shu gangji ta kaga ta gan peji ge ngetilne na yang de kirge nal gemsin sumo ka ta ga chamzhong da kirge sartil chi yon di tang ni shan na xe ne ta ga jangdong peji ge zholim dada gonda kirge ta zin tadad da tang uga si chamzhong ga nang di ta jenghum kori ge song chub ka kirge ta song shia tang kori ge maam te kirge ta chamte dada gonda sabar ga tang uga tang peji tong tuk ga kirge kaapshuk da zhang uga di an chi ga ta nga su sornung ga ler ga namzhi ga zikchit tāgan dī tālā yīngi nā tā ar jāngdok kārgīn chāmchūng gu dhūtukundi kārgīt lāṅtūn nā wu kāsī nī nī jēngkīm gā rintāng ngirdok dhūtukundi kārgīt tā jēngkīm gā kārgīt kāksib jēngkīm gā tūnzī gā rintāng dhūtukundi kārgīt ngōngir yīngi yu yāng lāṅsū tīsāng tā tāngsī tā lāṅdok yīngi nā 다 카송도 등 뒤쇼고 그렇게 다 니와토노 그스 아 선내다 그쇼 다 만터다 비선토이 그

0: 나중에 시비
1: 열리지
0: 제쪽 쪽고
1: 총총총
0: 나중에 시비

야저보청청초 자득스가요 과즈가 이율 야저보 총총초 최초 정말의 기술 따라 솔모르클 온청가 나충시비 가츠는 잔쿠르리가 자다와등 잘흑바브자 바승지가 쉐초그 최초라는 하등 간마 진이 최초 듣고와라 타통세기요가 레디나 디릉나 잘흑비니 모레 영 나충시베 가츠 렌츤데 타퉁샤기니 모 키송즈 디릉 렌츤 타퉁가스 글름니 나충시베 가츠 렌츤데 그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등 티바가스치게 참바 강롱마시게 다등이 아릉가 릉끈 전통몬 밤 영나 흐탐 하치게 타근 전통몬 지리 브라딕시오 큰거 조보 총총요나 스카프토니 렌츤 타퉁가스 글름라 카프르등 용브르 가르스시 렌츤 타퉁근거 카프릉 정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인지나 로조총총 로마 체스티클롱노게 스칼라 남을 세릉 세르고노랭 헤몬다인 대간신이 되는 게 티바 가치케 잠바 정문다기는가 영 담질라 년조가는 그 조포 정총설 셀롱아 멍출라 담질리 니머 찌른도비 쳇흐지비 담지지 냠추샤지등 天气呢？主播重庆是山东的，是当归个春呢。我如果这个人穷去了，马青呢总没个风筝个，老早个重庆过日子个山东个，是当归客气个样，别人个提拔个去个三八穷的个那个过日子去了。老早重庆是山东个，是当季个春呢。老早重庆八省专卖个山东个，二个月个一拉是个那个是当季个样，主播重庆出了，伢们就下水烟。 Рэй цанбасын барагби гаргунгэ нэгдэн харжинда чимцэн лусэй тагэ хэвшиалэй Памэй шибэй цапда юэцэл джим мэрунгсэнэй Дэмугэ хэвшиа тунгэзэ нэмба цэрэ нямчэвшиа сэйэн Я джобэчэн чэнцэ дэна дэрэнгэ зал хэбэй нэнгэ Начэн шибэй гацэл тахтун лэнцэндэгэ нэгдэн дурдэй 我这次呢，公司的经营，主播从穷处个罗卡登二参个，呀，主播从穷处连村太通个是个冷那些不干事些，连村太通坑个卡不认真，特个登起这个生意这个生的难啊等，特个登起这个生意这个生的这个人。

하다지위 체딩닝가 하주 랑싱가 제통 공성가급가 상친웅가 된적 원고 리등가 냔름고 동총다조 상친다 수저 노동증가 냔름니 제통 공성가와 시르둘은 관치망위 디급가 된적 난간는다 상친웅가 된적 원고 리등라 고통신이 난지단돈 这就是这习近平个连这个团结的国歌，即使该请等车次了，哪里都为滴滴中国这个政协机构个，咱不动该请个公团，途中等乐得当时不协办等，当中央等解释习近平个连团国这个团去了那么协办，解释习近平等拆等多等部个，国这的是不是这个会启动成为那顿得特的有声啦，多能全部协办，差不多今天听可是个车的动画等连这个跟跟车南门去了吧，连这个蒙古个协特可个单子是不是个协办机器呢？也等公司个接，连送单送里顿，连个能这个这不的，感受些个。 相亲节过去了，张金刚个从头的工资细胞等，主相分从头的是个。相亲呢，连这个团结的用谈看看，融资不看等，相亲的绝对听，相亲认真了见证听，相亲那次等砸汤局，相亲没送的入局了，这七八的去个，三郎中去了等撮合的中期的这节，只有那个那次节，你还是不是？

0: རྒྱལ ཁྲིམ མཚེར ཅིག ཉ ཁ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ཆུང དང སྤྱོ ལམ
1: ཉན ཁ ནམ པ ཁེ ཚོ དེ མོ ཁེ ཚེ དེ དར ཚོང ངོན ཡང རོ ཉན ཆིང ཁང ཨོ ཁེ ལ ལུང ཆིང གི ཁྲིམ ཆུང དང སྤྱོ ལམ ཉན ཚང ལ སམ པར ཨ nga thang di lian cheng gen don zhen ba dang zhong zhi ba dang zhen cu mo yin thang di lian cheng yin na chan ba chung a ni ge yu le chan ba dang bu jue hui ye xi dang chan ba ni ba jia chen luan zhe yin ne xu ni ju thang di lian cheng ge chan ba dang bu jue hui ye xi ge chan bi dang a xi ju yi le
0: jul hui che ma chung sim la chim chil cha dang ran pa ye jul hui le shi bu
1: re di na thang di lin cheng ge chan ba dang bu ju hui ye shi ge chan bi nang a nga chi chong ng xing chin to ren ma mang chim kheng ge chim hun ne gen ri tan ge dan chang a jian chim ge jing xi shu ni ji lun tong tong zi ye le re ge lang chu de mo na
2: a gu zun ba chu de mo
1: o de mo ge la རེ དེ ན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ཚན པ དང ངོ ནང ཨ གེ ནག གི གོང སུ གི ཅན ཚང གི ཤོག ཅན ཤི དང ཧོན ཚུན རང ཅན གི ཅུ ཧུ ཟ ནི ནི མ ར ཁབ དལ ནང ན
2: རེ རེ གོ ཟན པ རེ རེ ད ཐང གི ལེན ཚང གི ན གོ བི ཤོ ནུ ཨ ད གོང སུ དང དེ ཡོ ནུ གི ཨ ཅ ཚང ཅན ཤི དང མ ཟ གོ དུ ཤོ ད ད མ ཟ གོ དེ གོ ནུ གོ ཅན ཚང ཟོ ཡ ན ཨ ད ཁ སོང དེ ར ན ཨ ད ཅི ད ཅ གི ཅི ར ད ཅ གི ཅི ར ནི ནེ མ ཚ ག ཨ ད ད ཝན དོ ཟ ཡ ཨ ཚོང ཡེར གོ ནུ གོ ད ད མ ཚོང ཨ ཡ ན ཅུ ཁ ཁེ ལེ ཝ ཡ ན ཅུ ཁ ན མ གོ ནང ཚ ཧ ཅང མང པོ ཟུ ཁ དེ ནུ ཅིན ཚང ག ཨ ད ཆེ ཏ གོང སུ ཅ ཐུམ ག ཅིན ཁི ཨ ད ད མ ཟ གོ དུ ཤི ནུ ཏ མ ཟི རེ ད ད ན ད ད མ གོ ནང ཚ ད མ ཁ ཆེ ཏ མ ག དེ ད ཨ ཡ ཅོ ཁ ཡང ཁ ད མ ཟ ད མ ཚོ མ རང ཤིང ག ཡོ ནུ ཁ ཅོ ཁ ན མ ཟ ད ད ལ ཤི ཡོ ཨ ད ཅི ག ཅོ ཁ ག ནང ཏ ན ད མ ཟ ག ཁི ར ད ཁ ཉི ག ཨ ད ཉམ ཏ གོར་མོད ཅ་ ཨ་ཏ་མོ་ཟ མ་ཁང་ ཨ་བཞི་གཏེ་ཏ ཨ་ད་ ཁ་བང་གེན་ ཏེ་ ཁོང་སུ ཁན་དམོ་ཟ ཏེ་ཤ ཨ་ད་ཅིག་དེ་ ཏ་ ཐུང་ལི་གེ་ ཤ་ཨ་ད་ ཁོ་ཏེ་ ཁ་མ་ ཨ་ཉེར་ ཨ་ཉེར་གེ་ ཏ་ཏ་ནི་ ལོ་ ཁང་མང་ཟ སོན་ནོ་གུ་ བཞི་ནི ཨ་ད་ ཁོང་ནི་གེ་ ཁ་ ན་ ཁོང་སུ ཏུ་ཏམ་ ན་ཤ་ ཁ་ཡ་ན ཨ་ ཐུང་ལི་གེ་ ནམ་པ་ན་ ཤ་ ཁ་ ཏ་ ཁོ་ཏེ་ ཁ་ ན་ ཁ་སར་ཏོ་གུ་ ཆ་ཡ་ ན་ ཤ་ ཁ་ཡ་ན ཏ་ ཁོ་ཏེ་ ཏོ་ནང་ མ་ཤིན་ནོ་གུ་ ཨ་ཅིན་སམ་ ཁང་མང་ཟ ཁང་གུ ཨ་ད་ ཇི་མ་ནི་ ཁོང་སུ ཏོ་ཏེ་ དར་སོང་ ཨ་དེ་དེ་ ཏ་ ཨ་ད་ ཁོང་སུ ཇེན་ཏ་ཁ་ ན་ ཤ་ ཁ་མ་ ཇེན་ཏ་ལ ཏ་ཅ་ དམ་གུ་ གོར་མོད་ ཆ་ ང་ཅ་ གུ་ tōm tōkhti chēw nī, kā nāmbā tōmū kā shōng tōngsī. Tēn tāng nā, tā chōkhui kā nāng tōm stādī kē nā, tōmū kā sī kā dī chī kā tāmū sī kā. Rētā rā, tā chōkhui nā tōm jī nā, kā nāng kā sū shīk dō nū, tā kāwā kōng sī ndat khun dā kā dā sōng zī rā. Wān chāng, kāwā kōng sī ndīng kāng kā dā hī rā, dā kā nī kā, tā kāwā kōng sī ndā kā mā jā nā chē yō nū kā, tā gōr mū tā ngā jā kā tōm tōkhun dā kā rā gō mū. ᱛᱟᱥ ᱛᱩᱫ ᱠᱚᱛᱮ ᱠᱟᱡᱱᱟ ᱡᱚᱠᱷᱤᱱ ᱫᱮᱜᱟ ᱱᱟᱝᱜᱤ ᱠᱷᱟᱱᱟ ᱪᱚᱠᱚᱭ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 ᱛᱩᱨ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ᱠᱟᱜ ᱡᱚᱥᱟ ᱛᱩᱫ ᱛᱟᱠᱟᱡ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ᱮᱢ ᱜᱮ 아더니 아다가 공신 능도 막은 좋큰 그 강등 듣득 응차도 그 그치트 거쳐셨지 단 너무 그다 공스가 다 리고이나 좋고 공스가 증태나 좋고 연나 공스가 그게 샤와 거쳐 셨던이 나 좋고 연나 공스가 능 크고 그 응차 고통이나 좋고 너무 그다 돈도 참마다 다그스나 공스가 득숨되나다 같은 그 사우시고는 너무 그렇지 근데 공스가 득소도 그때 땅크 사우시는 거지니 아다 공스가 득숨도 좀 아다 산에서 중가 총라가 딱 그 도튼 리콘 때도 그때 총대당 아다 그 통과시군 도무스 딱 공가 리콘 되게 あ、だからその公司全体の職員な、で、マーケティング全体、各やらしてのが、あ、じゃあ、そこら、社長しいでた。あ、だとに、だ公司全体の職員な、公司がマスターとんけん、かんでなとか、だ、口やらしてのが、あ、じゃあ、そのま、あ、だんでとんはまもちゃんとんじゃ、公司家庭が、で、たんけんとんな、あ、だんでとこでその公司的な職能が、楽天とこでしたか。だ、楽天とこでか、ロワに存て、あ、だ公司とてにすつとね。え、かともしし。 たこんでたぶちんじな、あたこんすぐとむこんすぐでんぐしばら、あたにぷたつんごのちゃちんちぞく。あたたとこてし。てね、たてりじんたろんちしぐさぞの。たんでこんすぐとんごまたぐこし。あたかのこんすんでばら、あたあんがこんすんたんばがましたちむずこし。やな、あんがたがんでこんすんてんばがかんだくがましたちむずきらんたく。あてこし。あたがこんにしこのがたんで、さじゅんごつもりたく、とたんりこんぐ。 あ、だからその公司的な直接収入の公司が楽天できたのやん。あ、だ公司が通ごマスターのことでね、ゴルム店のだとこてんかさ、おちょうなし。あ、てな、だ通ごマスターのライン、あ、食事が入力。だ食事とんどんな、あ、だマスターがゴルムがちゃんかくし。そこには、どんな、だマスターがゴルムでとこで、ティナムズが公司のアンジョコク。あ、てか、ディツォルコス。てんだな、とこも、だゴルムが、たんかくにてね、だらくてんとしな。 で、公司の事故の学生、たんぱっとか、トンゴマスターズ、ゴンシ。ゴンシは、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んが、た 통 양나 천분 라스파 가끔 스터증 아다 아른 그 공스 그 다근데 다 지 리구이나 죽고 양나 아른 그 공스 그 다근데 아주 춤나 죽고 때도 그때 스티데다 아다 티탄 참바 그 아 그게 잔다 뭐 그 동구 맞다 아 기름치구나 죽네 뜸스 아다 죽 동무스 아다 죽냐 뭐 다 아른 그 기름치 오는 거 동구 맞다 안다도 근데 디 남자가 아다 공스는 아테르 고누 그 디초 미테니 지시나 단데 제 축근 제도라더니 배지 등등이 되던 아다 동화문 전통 이제 그 공스의 자침도 넣는데요 아 탕강문 그 여치도 그 시우크 이 시우크로 엄청 단단히 두 지금 그 코스트마 단데 니스통 안아글로 단데 니스통 직승글로 아 단데 니스통 녀승글로 단데모 디초 챵반데모 가히 섬지나 야 아치 근데 자치 언도만 속도 같은 그 내가 팀이 뛰는 스포츠 아 단니통 직스미라 단니통 녀승 누구 공수기 자침 같은 캔도 섬지나 아다 원제 사크 길이나 죽 야나 공수통 내가 하지 미치니도 못지 아 다 뛰는 거 지금 그 고스톤 글로그 다 공수 자침 같은 캐터나 공수가 통과 맞산데 아다 공수는 그티 값스 디트트 공수만 죽고 더니 단니통 안아글로그 자침 그 땡크도 섬지나 아다 통과 맞산데도 군데 ata ka titukta kirga zina gongsina mazima chukra. Mazima chukra omchang ta kirga tungu mazanda yang ata kirga zina kirgu zina. Yang na ka diyim ngay jimz gina ata ngay birta gongsi manjog gozi ata kirga tan kirga sawusi yuk. Dani ta nyastung jiksing buluzi. Ta lu nda chomzi na ta gongsi jachim dukhti yang kirga jirji chenbu tang tang tang. Dani ta jirji tanglu nangara ta kirga zirga zirji anay gachin zgyo nu ata gongsi ka tungu mazanda dukhundi 공수는 또 조건을 그래 뒤쳐도 그때 차이크도 근데 그 매발 땅도 있어. 또 인터넷 돌나 아 다시 어떤 그 공수 신도 비 차친데 다 하친 거 막. 다 만우치 무드나 다 공수가 능도 아 다 그게 나 통골 맞다도 근데 아 뒤 남자가 죽지. 야나 거름 치무든 죽지. 다 그때 다 공수가 안 갈락 나 온다 도무지. 아 또 허나 다 어떤 그 자침 그 정도 그 니테니 아 허나 그다 다 니 공수 찍던 거. 아 공수 드는 체크 공수나 딱 그 공수가 통골 맞다도 그때 그 트스틱 이 킬엠 시욕 된다나 그러면 되도 근데 당이 루 자기시니 다소 공수나 안 죽지 아 뜸부 그땐 계시나라 맞고 매니 다 뜸부 그치 대노 좀 생겼다 워크 데 손지나 아 딱 공수 몸도 그때 그 좀 통수 대진트 원데 사크네요 아 딱 공수가 안 받고 그때 지게 됐던 아 딱 총이 시고는 거 양다 그랬나 근데 통화해 놔주고 길이와해 놔주고 뜸부는 그 마마 숑스 Шумзгра онцон типэн нямт э ка нэтэн мангаш шунгёк та нэтэн зүутэйна та та духтэйна 공수가 다 둥고 그 마스터한테도 근데 다른 그 공수가 리고이나 죽고 연나 다른 그 공수가 처체다 죽고 연나 다른 그 공수가 단데 아주 좀던 아 마트는데도 공수가 다 둥고 마스터도 근데 하진 게다 그래서 투덕성 누구 아다 그 덤으그 연나 내 덩크 좀 욕 딱디 징그 좋아고 돈이 아자 제가 좀 멍청하다 좀 통과 낭트나 죽고 연나 안에 좀 더 전부 주노 딱 처음 듣고 그랬나 아 공수 지금 아다 아르니 바가 좋아지 타나 아르니 길이 따뜻먹은 듯이라 얘나 따먹은 저는 따뜻고도 있고 딜이 이제 따로가 내 돈 전부 주요노 아따 그 공수 그 둥글 마스터한테 건데 따 공수는 듣고 값스 그 마시나 죽는 거 진짜 그 따 중화 망우지나 죽고 얘나 리스토파 망우지 그 따 둥글 마스터한테 건데 따 그 땅 돈도 따 그 늘어나시 따 땅 돈도 뜬 줄이 요네 미치크 아따 샘지가 쳐나 오 딴데 킬엠 구글아 킬엔우 그 지니 따 지마즈네 따 구지마르즈 아 뜨거 뜨도 그때 녹고 오늘 뜬 녹고 오는 생각 아 딱하신다 동거 마스터도 근데 아 딱 지가 두나 아는 게 공수도 근데 내가 또 휴욕 아는 게 공수도 근데 하진 거 와가다 나와 그치 아 그때 또 그때 녹고 오는 시 단 뜻 전지나 딱 그게지나 공수의 자침도 그때 마신 누구 그 능처스 아 마신 누구 내 동생 나 지금 뜬 그 단데 공수는 등한 바나 싶어요나 아 그런데 그게 아 딱 공수마 키랑 요누가 통과 마찬가지로 던지나 자팀 진이테니 다쳤던 게 크기 아다 공수사 최 요누가 원럼지던 그 하나만 더 무슨 힘들지 아다 지마즈니 아다 전에 던수 체피 값스 아다 공수 크게 걸모하는 말 대중들 아다 공수는 어떻게 되지가 통과 마차 키랑 요누가 간다 크 던지네 그런 메모가 다니 쓴다고 뭔가 좀 그러는지 대노 좀 챙겨 아다 니스톤 니스틴글로 공수 자팀 그 아다 가지 지던 것 값스요 아다 딱 안에 좀 데도고데 쳇다 먹이데다 아다 공수가 통글 마스터한테 돈데 아다 니퍼트 로가나가나 아다 니퍼트 공수만 적고 담으면 그 아다 그 도고데 시데다 하는 게 좀 통게 된게 도데 좇더니 아다 담으시 근데 다른 지 사실이 지요노 아다 땅거이나 아다 지는 좀 멍청이나 좋고 타나 리스트 바 마우 그냥 도고노 쳇다나 아다 공수이나 좋고요나 아젠데이나 좋고요나 근데 그게 스캔데이나 좋고 ata tsuma ka maji dhukuti shchita tum yoz ka tamu ka nangwa ra tamu ka samsa dhukuti yokuk ta shchira ina ta lihto paashika tsuna ata gongsi zhe rin zhe pi gorim tsuni ta kali kashka mongudu nyang yonar nyang yonar cha onchang ta gongsi jatum ka nitani ata gongsi tanga jimdak nyana chukka na gongsi ra tani ka gongsi zinkhan bagar kandak na chukka kachu ka maji dhukuti ka kakai nar ta dhukuti aji shchita ka tamsan junu mar tega jintan chira tsuna ada gongsi jatum ka kaga nitani ada gongsi kaga nyanga tamman se nari yam kaga ta kaga tamman sa cha tamman kaga tamman se nari ta jake shena faran se gunung ta ndorna kaga shena jatum nitani gongsi kaga yang ada majin damuzi ka tukzu shiyo nai damuzi kish tenu jimchanga gongsi tanga jindak tani kandak ada ta sambu ka taga majin dukuti ajashikta ka tamsa manjur ta kyaachin damuzi ka ngomdru ka guni ada ka ka gongsi ge gormu ina chukun na gongsi ge jirno dhidu kundu ata gongsi kirge gana matuk ge ata taikir de jindig na chukun gandig na chukun dhidu kutik ka mahang dami jindig na chukun gandig kirge ata ranga gongsi ge nang dhida mahkang na chukun na mahta dhidu kutik vijig nung dhidu kundu vijig jol dhidang ata gongsi ge yungu dhidu kundu gushashi na chukun kutik dhidu kutik ina chukun ina ra ata gongsi ge yungu dhidu kutik kajina gukutik kapsi dhidu kundu ya ngipar de ata 公司家庭的等客等，啊，个等客。啊，那都他们讲呢，他中华民族政府就克服公司家庭个东西，人家了，就坦白个等客等呢，他就等个的公司个用过的过的公司，啊，等的过的公司个用过的过的，个个过的公司，啊，等的公司个用过的过的，买给公个什么呢？啊，他们，他楼底个个个个抢家伙，抢家伙个几呢？啊，等他个个个木头的给他们出去。 아 그렇나 참자누가 지니 딱 공수가 루티가 용구가 아 자차가 저 탐바도 때 얼렁 됐던 딱 공수가 저 속만 안 그랬던 모습 속고 딱 저 뜬 그 딱 공수가

རེད་གལ་ལ་ཐེ་ཅི་ཅེ་རེད་དེ་ན་དེ་ཚོ་ཅིག་ང་གི་ཐང་དེ་ཁྲམ་ཆུང་དང་

0: 다 약국 그다기 그게 다 뒤에 조건이나 저거 터문 그다기 너무 그게 드리지 지나는 이제 다 탄 다기도 도군도 그게 실물 동고노 다기 전쟁이고노 아 너도 그게 다 자리 갈머니노 아 니시고 그게 다 랑샤 망아도노 그때 너나다 나서 약국 그라 아 다다기 탄 용도 동화 다기 너도 군데 이제 나다 전쟁이고노 너도군다 무급에나 좀이다리 디슈고 그게 배지다 조는지 나른나 다이다리 다 디르무사라가 대북 진군 거리 그게 점종 다근 데임 전화용 디망네 그게 레튼 제목으로 지 시그나다 무스 다 그 장도 같은 단용잔트 그게 배지 동화지다리 다 렌슨 다근 너무 어디기다리 단디 리우 그게 담부터도 다 카사오지다리 다나회 다 차지 제마 땅아서 그게 탄 누도곤도 그게 네 아무튼 다른 누도곤도 이 팀고나 단데 그게 차지가 다 어쨌든사 누도곤도 그게 다 다이리오니 너무 그게 다 기어욕 다 전에 이제나 마망 그게 다 반대 다 마망 쓰고 이제나 땅아서 그 장도고 장거 땅거 대신 접하고 그게 깨끔 거리 조심 담비 제대로 담비 다 경험 거리에 다 그래도 근데 그렇게 다 리와하진 거, 다 사모스고, 대나요 마망 그렇게 만족과 렌든 공타바 대형 그렇게 다 기와치 뭐, 다 회나 저주주 주시진핑 선배이나, 다나 소 그렇게 라롱 모르정장, 또 거기나와 그다 세르 당나 인지 세르 인지, 나다 이 그렇게 다 과수는 다다그 주 전종 다근도도 온도 그렇게 사트 그렇게 제 챕을 땅에 되도나 다 공성가 근데 다 이렇게 다 모든 장근아 그 제놈 거리 송치부터 무슨 시고 못하던데 린든 다도 온도 미스 다와 그 럭드나 대교 다 자청 그 그게 잡지 다 그게 코트 시트 뭐 그다 뒤 그게 게임스도 모르고 그
1: 그지
0: 다 제나다 근데 전종 다근도도 온데
1: 다사스메노베타가게와가소코
0: 아 그게 돈이 망하고 그 당연히 리레이션트 지금 노디리셀아
1: 야야
0: 그래 당연히 샵스터다 그 점중공이 틀니까나 점종도 인지나 다 시진핑 그 제금 바윤장 그 다 그 공바 또도 것도 나가린 다시 예노 그 다 그 다 랑샤도 그 그래서 당근 소신 조기반 소노 그 천천히 숨노 그 다 숨노 그 람르 점디 더 청마 다시 그랬는데 다 나서 처음에 나봐 닥달리지 닥달리스 당연히는 이제나 다 처음 요바 네 다서 당급은 이제나 다 참술 사든 요바 니쇼가 그렇게 다 총출 전보신 거 그래서 단 제일 단비 동고 늦은 시에봐라 처음 중국 방식 담보동
1: 제제
0: 계속 과연 그 다니 늦은 게 쇼인데 다 공성 그 이제나 다 사슴 등 송실 다 너무 그렇게 다 망하고 그다 회선장도 장나 회나 개인품 과연 기술들라 흐르는 지금 또 네버드 진충 세기 위사 돈지 니통 조직으로 이제 나다 공산도 다 너무 그렇게 과송하는
1: 시안
0: 지금 이제 다 로트 초비 박급종 고지기 그급들로 망타고 역보적 이지 더다 그렇게 사투노 티안 지금 다 장도 곰 초아 냠종당 제드그단비 참지 냠종지 기지 단더 그게 조지소즈 오다나요 공거 그게 사트문낭 이달에 다글랑샤 사포토 이오바 아 디한시크요 아마치 바비크 다 켄금 송스트부당 스피슨 토인 페이지 가멘빈 뎅긴 소오지 너무 그게 안 산상타게 됐다요 양콘선 그게 과송 다가와 다는 사포요네 tamo kirge kwa song nang nang zi. Nda zhanggo yina ta huay tsung zang zi. Ta nga tsoga ta ga jian kum kori ka song shiw ka chan yung sar ta kirge zom zhige mo ta ga nda yim tsung yina ta shigane yina ta Xi Jinping kong sang ga jian kum kwa yung ka kirge gong pa ta ga nda lag lin xie

0: lagalin siwa ka taga ndi ta chapsi ka kirge ndi laka na kirge duanyang gachi nono nina yin na taga chwa chamchunga gini yang waga ka duanyang gachi nono taga ndi nivu nungusri tani ta uchi jishchung maalaka ngay tani siya na Xi Jinping ka taga shugu yung na chamtar yakub chungwa ta Xi Jinping ka kirge chamchung gongba si koga
1: zi
0: zi ta lagalin tarsi nini dan doi ndi kirge gewa ta doda doanyang chebu yoka da chamchung ka zhuolong ka tani jengkong huayun zikchun da dhugondi da gandhe tongwa ka kirge da shatub kachin zikri chamchung da sartu zumbigi nung da gandhe psa nina
1: zhi
0: di ta nga soga dashta ka shuol zhinba ka da chamlik chacham maha zhugun da dhugondi shugudi ita tanga da nyam chik da abdugi tani ta tang nguanchi ka kirge cham ta zoti jikjiga nawa nungtun tangshkub ka kirge anayogu tang mansan ba nda changguan jina ta zoti jayi ta nungtun tangwa ka sara kaksub jayi tigi dali ta nda ka kirge nguanchi ka cham ka kirge ta niwa nda dukonda kirge ta niwa kirge cheche tangdung jatum ka lamlik ka malga rangzin ta ta tanjur rangzin nda dukonda kirge ta khiche rakta tangwani
2: あ、と思うし。じじじ。あ、で、じなたかるか、たとにんかちんか、たがにわも。あ、スバもんじなた。ペジラたき、たまんそうが、ディンへたねじゃな。チャムジョンディンじなたがちょ、やくがたがね、ペジが、あ、できさらたとこと、どんちりよくし。あ、ピスンポイかけんペジラた、チャスンポンボが、ごね、損失にがた、にゃんちて、ペジョ、で、てんどんとこし。
0: 아 더장고인이나다 다 약국을 그렇게 첨는 사 요놓지 아 다 첨는 그런 진 제도노 아 도모들이 다 티라카니다 그렇게 다 돈양 침부고 다 마마마 소원이나 다 그렇게 조치를 담비 아 다 좀 거의 아 월정장 그렇게 거의 아 다 근데 도건데 다 림들 하청 침부 단디 림들 안 도건데 아 꿈알아 다음 그렇게 다 돈양 침부고니 아 도모들이
2: 是是是是啊咱咱们跟你谈一下那因为就大大心里跟你下把那真的他沉重的当做就那那做家可呃把沉重是忙打发个给家庭呃嗯你话是是啊有时候咱们跟你当当不脱脱门的大个监控可以个说个给他沉重的那里呃免得给他的总之给他的家庭被弄的呃那都跟他一样的啊当地 게터니 처음선터널이나다 나토총고 야쿱그 코리송추 시에쇼코 코르크 람르기난다 시에트베난다 냠뇽에난다 더다 담롱강아 즉단당니 다 시에트베와 근데다 샤거지달이 다 총고가 그렇게와 그 무흐회 다 담롱아 단당니 니더니 다 총고 야쿱그 다 코리송추 시에쇼코 그렇게 시에트 치즈 에나쇼코 따도고따다 그렇게 남랑아 그렇게 다 탑도바 디 그렇게 다 도냥치 모고 다 나소 야쿠벤지 나타와 간크 포바가다 야쿠 제모이 먹고 디 그렇게 간치 따도고따 이거 따요 그 다 송가 다근다 소인이나 다 나소 제금 거기서 쭉 그 점중 너가 다 사트미던 그렇게 차틀이 먹고 도냥 다 도냥 마하고 다 뒤는 거 그렇게 다 갇힌 거 나쁜다 쇼는 뭐 자식은 너가
0: あ、と思ったんか。あれれれ、あ、てながんのかしゅねんじゃな。た、チャムジョンでがちゃちそうんじゃんとかなよねな。てかこれねんかだずげな。おや。うん、たんでちゃちそうんじゃな、しゅねんじゃな。だ、だうちょ、あらんしゅんかんごりくくよ、そんちゅくしょこたがでたんじゃな。だ、あ、たわ、さわいん。てくげちゃちおく。あ、たなとぐ、あらんしゅんかんぐ、あらんたん、あ、だとこんでくげた、ごんぶとこね。あ、た あ、なしれんじゃなたがそうがもんでんじゃな。だ、ランション感度はくんだ、ジョンゴの、あ、したわともれた。たんくんじゃなた、もとんくげ、ランション感、だにがたくげ、しんたんにゃんねんよ。てごねたん、ページんじょごのて、たわたのんで、くげそうぞもて、じんてんが、たちゃんじょんで、たんきれのたがんでんそな。

0: 다 탄용 폐지 그 다근디 쇼코 너도건데 그 렌슨 다 로스 그게 렌슨 그나 하자게다디 고르기자와노 디다 다위초 그게 박쪽 다근도건데 고치 바 넉츠나 송치 다 기르지 나 다근도건데 그게 끝마동아 너장고 그게 돈영도건데 다 그게 쇼크식도 들어오네 아 다위초 다그디 라카네요 그게 다 렌슨 듀스톤 다근디 소지나요 잠바가 처음 소지나 다근도건데 영 그게 너무 많이 봐. 너도 근데 영 그게 다 차치. 너네 이제는 다 말을 아 차창이. 어르츠 너 너네 상사 사정 처음 치어 사통 다들 주고 시통 아 너 다음 주다 그 용락해 봐. 되게 그게 성취가 있거니. 되게 당나 다 그죠. 말을 근데도 근데 그게 차창와 아 너무 그리다. 다 그 전중도 그게 사트 사통 마치 공안이나 다. 단디는 거든지나 르엔이나 그게 송주시수 체인이나 처의수고 단 나근이나 나 그게 천문이나 더 크리 크리시 아다 당급인이나 따다 그 천중도 그게 어떤 가이다나 뉴욕 나도 근데 저식도 디다다니 아다 말고 차 성화고 거니다 아다 지중시다 봐 좀도 먹고 세워 놓으면 그 다른데 이제나 그렇게 다 차치 다 숨바머리 다 차치죠 뭐냐 나도 다 그 천중도 이제나 다 아다시가 나토 랑리 야쿠크 아 로린자 냠뇽 안다도 건데 그게 다 감망자다 뭐 안다도 건데 했는 거 아다 나토 야쿠크 그게 냠뇽도 것도 다 첨득 의결다 아 다가 소가 내율 중국 야쿠크 그게 내육가 내서 아 뜻도 것데 저 책이다 다 아 다 저우 량초 송추신 그 원리람드 다 저도 그 이제 나다 와 그 체나 처 송추신 그게 뭐나 고음주의 소위남 소 그렇게 송주시행근 그게 니위 론다 딱가랑아 젠꾼 고리 송주 시에코노고 시에톱 냠용 그다 그게 쇼도미다 땅에다 첨가랑진 그게 딱딱히리 땅에다 모르지 다 몸으로 싸워도 자신도 모르고 요크다 뜻함과
1: 레레간다 다다나 런리스 토르문 샹신데 손제나 참종 드그런 퉁라양나 다스근즈 쇼강등니 달등 카쇼기사 소윈기나 긍긍요너시
0: 오레 다나솜 손은남 손이나 마든 작슴 상슴 그 그게 다 중일 다나소 중화 그 그게 천줄지 다 그게 네트긴 인기나 다와 그시게 다 고리끈 예탄네 다 그게 와 네트긴 도모 그 남는 하나나 참노 와 그다 모스 tamu tonu kata, ta nga su tam chiki xiga.
1: Zhi.
0: Tandi la kane chikini yu chacham ta ganda kirke chapili no ta gati, xiga wa kata tonyang chenpo ni tamu zir. Ta nga su chichu shuji Xi Jinping kongsang jina ra, nga su mtsorna na jina ta dukshiba wa kwa niwi loona ta ka kirke dukshiba tang mangpo pem yung sik. Ta yi ta nga su mtsorna nga kirke ta jengkum zongchum kushukde jina tabshi ta ganda mo yang kirke ghanat kewaan tomo kirke tonuk rewa yang kachin waka ratan rinpa toni te yil myungs ta nga so zhunghwa ge chamzu ge jenkem nda to gondi kirke songchub tambo zo ta tayi na ta ta ge songchub xie tabsong na ta ta chichu shu chige ta nga so mtsolmun na kirke ta judo me no ge kirke ta rewa rebzhig nda to gondi da kirke ta ton shonsong ne tomo sri ta kongge tige ta jenkem ta Solna nam sona ta kirge jenkum ta kirge ta rintang chi chekhi ganchu chi chekhi ta niwa chenpo yonu ta tomo zhuri ta da yangra yangka kirge zonung si
1: zhi
0: nishtung nyezhilo kongsang ngasung solna na hebri taso yang ta ndugi wa jenchung shekhi wa xim zidali tagi dali kirge tanchili yo ta ta chagi jenchung shekhi wa xim bo kangri zina ta jebjir xtansib kut perni gonjil anda to gonda kirge yakichu ta jinchung go ta jenkim songchub dang jangdog peji da jinchung go mergim tandil dang tanmung shigir jinchung se go de jinchung se gi waxsam ganda gi kirge rewa to te na ta ngasum sonun nam sonina dandi nang ne kum sang go so rewa to no jena jenkim songchub dang jangdog 폐지 인종사교 다 근데도 온다 다 무슨 돈 오고 되나다
1: 제제제
0: 제금 고리 좀 죽고 달라 이제나 다 제금 고리 좀 죽고 간처 너도 온다 나르위 단뜻

0: 从门面送去前来听得西班牙语，俄罗斯和韩国和松子们就给把马森，西班牙俄罗斯公爵过呢，是七和门把塞维尔希森就给比战克了西班牙人。
1: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종하인
0: 아디엘스티 익사른지르
2: 어쩔럭시 익사른지르
3: 냠크남바 친남바디모이나 데랑네 시르시케다 제비 치브젤당 아자르시케다 제비 치니브젤 워시케다 제비 치니브젤라 자프르버셸 슈니 텅디에 제치 산절린 산나 삼브르가스시 냠제게 초 덴정린 잔 한초치 치브드니나 스카브지미 종이 치미 뎀키 타니 고르텅아빈 뎀프 뱀비샹게펠 덴정린 잔 한초치 단디야 리크루두시 냠제게 초서 겐데도비 시리 팀 바르타이 뎀프 뱀비샹글린 지그르지셰제르 뎀프 펑핀 징리디 뎀그 머나 참주르 셰비 야크젤디 뎀그 바 소수르 다통진세레 갑지미 냠제 제초체 종이 체민 뎀키 샹글디 나능다 저식 반인 고상바당 뎀징린자 한초체 뎀프 펜비 샹글디 성토지 배와인다 뎀징린자 한초체 콘스토고 자크제 팀의 코나식 바당 뎀프 펑핀 징리디 혼숙니 통거당 셰숙나 잡적심멜 딘징린전 한츠기 고르팅 몸합진 뎀프 펜비 샹글디 소소로 다듬비 치츠므진년당 다제비 치 소시긴 다가비 치 조브진년 다가비 치 녀르긴 지라 배와셸 멍거라 갑지미 냠르 제츠기 종이 쳔므 돈빈 뎀그바 마브드니요 바셸 제티 앙글루르 테브차 조비 종체 그와 제이와이 치브드니는 싱가포르니 단토나 멍거르 초크 사클티 막돈 트스운 녀르던지저이양 미콘차른콘 짐톤주빈 항슬디 디히는 녜진실라 신적선 루마슬세레 그와 제이와이 녀르 제치 앙글루르 테브차 촉바던 잠능 앙글캉디 촉치 니스톤 녀르지글리 스톤키 로촉제 자드급샹글등 시츠크바쿠제지르 멍이 볼은 트 마티 도넘 자른콘 짐톤주빈이 슬랍디디 촉흐시나 도넘 자른콘디 Nishtung nirdani war shtamar jimtun rusil sir. Kumibshay gira, mungi wara nikung kya rinkung hirshin tibia zirja chung chi yang shishukni cunzun tibi cadani yol. Dish zu nikung weshu ji pani dang barzi yungkung namang chen, sonir shibi nikung shirdang wa. Kundun manjil ki waftan rangshin, dimana cunri jindin ki kundun nyomzhi jila rigliyo sir. Kumibdandun, cukhi sakir ki nikung kundun Tamuru Tarsu Shivjinwa Jiang, Jianzhen Ki Marsa Tumbu Sukhche Hirshin Ghangi, Jiechi Dunham Ki Rengkong, Mengir Suurir, Meguru Jiazam Ki Chitsil Songzim Shi Yikol. Dili Jin, Gula Shabye Dunham Zujing Ki Tuni Mendangwi Hirshin Ghangi, Chinam Su Tunzi Ki Shirchungwa Rengkong, Chitubi Chadil Hivyo Sir. Gero, Gowar Jiwa Yushe Gira. Tsukhi Sakhi Ki Rengshung Suolang Kundun Lang, Hirshin Chabshin Tavyo La, Chabarda Shirzi Ki Rengshung Suolang Ki Jianzhen Buglam La Gagja Tavyo Yikol. Хормоц цунгг цутуг жендэн ла нэрвжинэн жигнэн тэмна хэрчэн дир тэмэрэн жонсэл сэрэ

야 쪼꼬남바 디나 참드니 영알마 르터치케 젠친 파마 끈라 쿠세 어고누가 멍레즈글치야 고디요 디나 쪼꼬남바 그 참드니 고디요누가 르마 르터치케 젠친 파마 끈라 쿠세 어고누가 멍렌데 판츠남 혼든글치 커삼나 나츠 타퉁킨게 카퍼릉정 트그브덴치 지스미게 센드나르가 땅 트그브덴치 지스미게 센든치 트그브덴치 지스미게 아르가스미 트그글음데 카퍼용버 르가스시

0: 야다드티신앙괴냥니비냥군주부남바다타체적녜름드뇽선반데총느정족년친캉오케르롱친게와농친제포냐게타통렌센겐남바지먼데데나초렌센데라센시능버르가세시디나참더니참녜름데르와타르친게죽무세르군우고랭즈럭제야고디이율디나족부남바게잉르와타르친게죽무세르군우고랭데판선나럭지커삼나나초타통캉게카버릉정
1: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특급된 측

0: 왜 주보 초대문이나
1: 대문이야
0: 야 주보가 참더니 너와 탈친근 죽으면 세르군고 랭데 사슬럭 찌크나 삼가
1: 니 아크세요 탈럭 찌크니
0: 아디
1: 따뜻한들럭 찌메
0: 야 아디나 멘테든 아출엔 센데 뇽자 정문고라치 탈친근 죽으면 세르군고 랭데 센진은 주기야 디나디 그거디모 야 두분 안 봤디나 나츠 타퉁가 글음데시고 지나영 섭찰릉군은 말이 솔루궁니 돈즘바던 카브다이나 츠그느리 야디나 치 냠치게 로와 테르칭근 죽음세르군우가 랭데 센신능 주일

0: 야샤이초 사가 고친데 차등을 안 받은 진규인데 다 도움이 잘 지내는 거지.
1: 오, 예, 예, 예.
0: 단전 됐고 니 가와라. 아, 멍하란 되면 안 되는 말이. 영, 뇽뇽란 되면 안 되는 말이. 니벌도 찬중민고.
1: 오, 예, 예, 예.
0: 니가 공부 레지기는 와. 단전 섬리, 영나, 아, 저리 형 땅이. 기도하다 나무 상계고.
1: 야,
0: 진짜 단니 저거 있냐는 말이. 저쪽에 있던가 잔전도 사카야라 미튼 말 고가
1: 오야 고지기
2: 야야야
1: 그렇게 노래 다 사우케다 사실 러지리 코노카 다로 뭐지 쇼 가르카 아니야 저 코노라 저기 있다 지금 마시다
0: 야야야 바보 진도라 그남금 코고 생나라 아 정톱 그 연든 어떠나 문점 역사와

0: tirang wana mare. Ache tino shaga. Anjubi xojin ga shig chortang ra. A togang ga rangshung chenil tang a tenbi chartin wana. A dada uzo mebu zu anam shig ga zali chongbi aribia zongli ngoma wu yin ya.
1: Oho, re, kosa.
0: A dainang darkub shigra kortang ni chenga. Jokwazu shig chortang ra. Tsuwaru tanga njerdugu zgeid xiong tang na ya. Ta gong tar jang nga jabshil tsikar zawa chazgin zina. Ta shtagar tala ra norga fje darung lika qar ima suqta maji linche chupi lidzi yinir. O di da saji ga bichil jel gartung tuni mtsil sakin xungzin shechu niwaayin uk. Zanji yin kar jejuang aramdak niwa toyung. Ya xo xo xo xa, chichu 회든 탕치기시고
1: 오야
0: 아치치 시무시티 고알엔 마트브사라 되거나 아치치 아스캅 대응아치 통하고
1: 야야야야
2: 거르그노라 아치 쳐즈가타 진지 리지구나 마치오너 진지 리지가니와 다니 거르트고 오는더
0: 올레 올레 아 진지 리지가 니완데 응원슬이 있나라 아 사제 그노 빠 전부 했잖아 디엔롱 없잖아 아 사치자 고르조니 카치네 Orzanzhe yinrang a jie jua gano bawa ni mtsil za jie nu jil doni me jiong dorsik tem jiong nir. Dier jeng da uchi za tong da jie xiong xie na ngibir da rangsiong ga chenyi la teni song jibwe ju da da dien rang yi tabar gaz giren duk.
3: Арген нуралык лу мана шимжи гынлыгы дазудан торгын гарашун камтан цамнуг тавчинда нэнэр тавчинда кори сончива пани мац замда чи жорахшиг панг дарун саржи сончива тавк хевшанда юцэг гуда чотг сопэ ямцужин арирежин цота юмэр
0: нямнюнда та а ночу цамми банбан сибин дэвэ нэрия
1: арирежин
0: яи жо а жини чичи цота мангаши Samsama gana dunja gaka gada gana jizu dhani hirchig manyan. Kshinna jaya manyan, pancana lidara mayil, pamka yotil sobjungu gorimzgar tzagu. Chichu dhamu semkhimdgi chigdangana da, chichu ngachu yanga zasa songchu shekhinzga njirtamnu kodag hindarigo.
2: Зовтун тара ловжун югаири чек гарева хтунзла мртуну котри бизгни ночи хиг менер гач хшали арка менер гач хтун ютан ачуревай ночи карину котри тарела зярчо
1: оле ре ре ре бенг бенг тадали инзина азу цама герген нора гыбжин дангани затанда хсонч беж буйл
2: я те
1: я
2: герген гатынче
1: герген гатынче
0: ашчо мек кырчо мек
4: норви хасцун чи лила жови фоматык явзгла черни Khoti aloshtin girmikya chosimtan semkhin dunjimba thorwi arginimkya dungla jiminkya zimdang khu aramchi ngonshon. Dena ki arangni tangjawi pasa payi largashin yopi ajinzimba khsarwa nye piril. Nyin teni zong norw shkaychik zamyang doyghan mipar najun lhotik vjisan jangdi jontanga taiwi khsatang tangjamni Aranga lagzil tang nyamnyung je yul so tsur wamba gengshu yi tsata chajin yul.
5: Noraziya, chiv shakonu tsangrigtang tambi shigzugun sortang ra, mish zowa teni zamzhan debju, ngazi sorta yi tanga. Shajo shaga, arecha chamji tonju disuta zagizgitag. Ngazong tsuna lolonja shayi nyur ji wunar. Tsua rogo na yungbub zago gazi. Dishtabka lori zamzhan jirgo giri nguma chikajir.
6: Ngoma rigo akunur, dorjig shaynuka nara ngoma bdeng. Ngazira ranga gayangsa shakandig songchibta yena lindu zha. Rita ra tsua ngarjin rugu nara. Gade tarung digi suna ngazi ngoma wajimar. Teftiga ngonchi gartayini fshigizug maamtsi nara. Zasa zgezig nuchu nukara yombub rima suktabkasi.
7: Chichi tefshay su yoni. Akunuri achu startang chala arangshuga manzima din bapa yinari. Achi ngwanchik kertayi shigizung mungan tiyo jina. Talo lunda chura sanag jirjungul yekandara ranga chizay tangdangnar. Satangyang jang mungura sanag kanjirjir. Shkab tamuzga shig tondita shigizug chosi sazay gangna wani.
5: 니라 노리 드그냥고노 키가 시그즈고 망한 신나 자상 노고노라 키가 아레탄 고노가 레사 또진다 노라 사르그당 담비 시그즈고 소르당라 미 소아티니 잠든 데브 주스가 되나 어서 용법즈 요나라
0: 아 도르지 내 최초 셈 키가 최초 용법 그스고니 네 공르마 년심 부이즈고 네 흐리에노 코트게 바로 문을 그 캐뽑고 채라 아따튼근 종진들 담은 조금 년고 아 네 공르마 데 그가 년심 부등아 어제 찬식당 템비군이 양나 아랑송 첸일라 때니 아 시속지리 아 미어 저와 때니 아 잔데브주라 아르제피르기 토근거 아 논그라 아 리수라와라즈기나 촌을 어제 비럭거 던지 던치리 자지 촌음자리 우주 토근거 토몽마인비 소글거 카라 아 마르칠 오마 고아소 촌일시나 촌을 어때이더나 제니 아 자통디 송주시동 아니니 아랑거 침성아 용구드라 가는시답거 아 탄더다 예랑 이 타바르가스 그런 도끼야
1: 노래다 뭐만 노래니 너무 탐청승이었던 노래다 뭐만 듣고
0: 받고
8: 게르긴 노리시에노 된거고 네크 갑승긍아 어딘 죽디 잠바가 게르긴 노리고 바타라 저거 턴지 마즈 셔총이 어제 토하지
2: 알아 다소 얼드나리
7: 원래
2: 엄마 도무지 아니나
7: 원래 도무지 아니나
2: 나 치레 내가 절대 쓰기지
7: 원래
2: 다스기는 내가 맞춰서
7: 쓰는 거 아니고
8: 원래 뜻이니모 다 카시 체에 고아라 럭린 세트 특바진들 다 카니샬린 되게 좋대가 다 럭니 바이나 샤고아르초
7: 원래 원래
2: 엄마
0: 도무지
7: 원래
0: 시속 저등들 진충의디 아랑사 저지 알득 중에 고다라 다사 제누르제모 의치더니 제금 시기소 그라와지기 아 용법 작관을 아 데이터나 리카티 세치가 잡추레니 무슨 아 다롱 아 야급과 거롱이자 린탑과
2: 레레레
0: 오 네 다롱도 아 제케와 렌진시리 아 제금 시기소 그라와 책임 증권드라 우주 산에가 빌어 돈지 책이 돈길 세고온드라 더 자름니 책이 요총 세고온드 그소니요 아 안저뚜니 끈지지
9: 我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十二十分，我那打
4: Цангаян рунгар цих чипа, гочлар гэмба чимчур чих чипа, жухба кава цехул ге чих чипа, жухба кава джиси шам чих чипа, цэрэн дунжув ге чих чипа, одорджи цехуа ге чих чипа, шкабзан хчуащип чих чипа, гаянчин рунгар цих чипа, лобзан хчуащип чих чипа, чэнкхи ба ли чимчур чих чипа, жахи пхэму дунжув чих чипа, 居中王彭木端着接机吧从混正毫无端着接机吧中通的中根如果孟粗呢彭木端着阿人亲的准嘛前者切获的家族接机吧也满坑个满把等满十把男的准可是粗彭木端着擦胸滚速接机吧也阿扎伦巴奇瑞有真权也插中等插着把呢扎西扬粗也 Tashkipa shigilu tanga shtamjin tsu yin. Shishibu tashkipa ngangchik tse rang, sonum arin chin yin.

0: 哦,吞他吞他过,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 진 가라이 뭐인 거 알아?
1: 거라 제제라. 아, 당가를 뒤 손가로 니라 출자 쳐고 그 뒤로. 아.
0: 내가 좋다 카마르기 그게 뭐무라니 말김을 지킬 자리. 우조 대왕더니 그 야시는 그 흑사지라. 네 야시는 그 정지지. 다크바 중앙의 샤르가 도송도 많이 총무만 할 그거 알아. 워스티도 가남가 마코지도 다 된거야. 다크바 중앙의 샤르가 도송서 뭐 말 그거 알아. 워스티도 가남가 마코지도 다 넘어지겠는데야. 우선 롱턴 그 사찬더니 다 아고 아는 조카 히친즈그라 사도모 장가 촉든즈고노 다 초만산 조는 말고
1: 아켈로다 아친아르토 좀 멍송들 나 도모드게 있는 말이 나 절등글 리시 빠드라 아 당연 바이와드기 느리야 아 제도 좀 멍송들이
0: 아 제인지나 제인 제인 저도모 바이와즈기나 샬가도모 제즈기 치기 톱고니제 아로 다크부터 추운선 냔적은 직선 카마 차이다오 그거 알아 어조 대화가 괜찮이야 니녀 자유낙뜸 참을 샤꾸는 먼저 아 대령 종통거 대모 청미 다능 니 흐르크스 모템 그 토마이다리 카덕가루 르가종이 카양 몬츠가가종이 덴디다오논더리 어조 대완더라 능 퍼니슈가 손이샤나 정아먼자니 다스 쭈나라즈그라 아샤나먼자니 자이 컨다마즈겐더리 당이 실물고 컨커스임나오 컨저물고 해칭오나오 카티 야 다친 들지가 남바조 세만전지 츠그라 얼만전지 쪼즈기지 거자 아
1: 예 다치를 로충도 초도

0: 샵직 알아래
1: 젠 게긴 빠진 라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진진저 참플시니 얼랑가가 잔드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 족보 청청처 조기 진진저 참바 청은 대천에 온지나 Drupa chung chung tsoge, galang gan juan tong om saage, shtagwa chung chung tsgre la. Ya, dina, dirang linsan tahtung ga shkalam jili da dangi, yung arang ga lang gan juan tong om jizri, bjadig siwe keng ga drupa chung chung yu na, di dartani da linsan tahtung ga shkalam la, kapar tang yung ulra gafsa xe. Re, drupa chung chung tsi, kapar mayung nuga warcham da jilan daga, tomar acho tsoma ga nyam ge, 디른 거 조끼 드긴지르 거 삼바 총음다기는 아직 그 고득시오노 도적총총 르마 치르치글롱노게 스클라 남을 세릉 세르고노게 알링 헤몬데 냠치그데 어르뇽 당치그샤

0: 조이마 리만주야 솔직히스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체속고 년다 이너레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솝치 주송너레 조이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마리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эри.
2: Жимжила дилим хсасунши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н.
3: Адомур тахуй апи хжинур ин.
4: Хыгъ жапа пови данча ин.
5: Дэ ядэ воли ганжа ин.
6: Жумбо чончон цо. Дата чэцо на чонси би гац линцэн чо. Типа гащи чо.
1: Я начун тубосо дина таштаян асу дирэнг начун сипи гацл татун линсэн дэг цамба гнива типа гарчик нэг ашиг жуйэл. Типа гарчик цамба чунгэн дэ цунжина тубо чунчун цуг штам харчиг тагэн жэнтэн умсаг штаву чунчун цгрэла. Рэй, чубо чунчун ци линцэн татун гэшгэлэмни чэрэнгни чэшэ хиви штамчилдэн жун шэпадэн штамхуй дэгуадэн камцэр кахла сугаб жэргэсэна чунни мэцэгэ. Чубо чунчун цэ нди тагэ жалэн юнэгэ замчи юнайэн тагэрдэ ngэчэ начун сипигацэ линцэнгэ жзумжэг цэ чунвэ хэгэр юнна чунэрэ. Ngatsi chubo chungchung chi hkir yung nuk zhalung yu nga samchi gu choni damsi yubi gu ni chubo chungchung nam gu nyanlum tu gudu shang yin. Ya chubo chungchung chu, tere nga chi gu chubo chungchung chu ru nyamchi lu shan du bi shtamchi na shilung gu mungchu lu shtamchi li nyamr njir du bi chichu si ni shtamchi zi yin. Я чубо чунчун ци ндэштави штамчи цы лыг аньонс. Хончил зга, нянга голин нясяни чатхы зг ёк. Кусима, рынгэта чатхы цангмаг нанни чи чатап пахан. Ямна чи олорг дамбатайин дэ ёк. Кыргэ тэхтэр самшир самшира. Нямар какори, штунсан мңа-мңа зүг, чарингы тула харгы юг. Чатхы зэмбарга цхма, курге хачынгы ямцын жири, дэй джиз. Ажу, гулынья, чинжынга нямар штэрэ чазгэ гунэйн. Тазы ретину, гулынья гушэчу. Nga, orgunga nyuma kashya nando kiya. Retara, jimtsin chizga da, nga nyumar njirma thamnari. Nyuma cawa, chotkhishi na chizga ma chukunari. Taziri, romnyam tangji tesil. Tani, charkinzgi ono taghi. Golanyo, Nyama, nga tsu tsu na ha jeng ge pan yun qi nari. Kirgi, zhung zhi li zheng xing. Xiang zi dan ba zi nu ma ca ge. Kirgi nyin zhi zhin. Nyi sir sa zhi yung a cha bir xi ri. Xi ge ta ta ga un hong der ge yu nari. Un jeng, cho, u li nyig ma zam zha cho jo ge niwa me li zhig dang e. Chi nyima e gu na yin. Da zi nu. Golan nyegu shaychu. Ngi ra, urchu thamni ma chaka, tarung, nyamah di na ra, lhkbaz ga chu thamna thang. Dirchengu, nga nyamah shi na da, hachang ga chamnuri. Taziri shaynu gu choni, ngu gana ma chagi nyamah la. Aru nyamah, chingi shaykwa nukgu ga. Dashta, chukhuwa, nga chawa chachak shira, nga chukhamar nyamah shaychayin. Дазири, аркасын томбуғы көне шәц. Кадыр, сасыла нену көрсенгі, сендуғы немей, өсірі сақтын ғаштенжу кінла тожын, өргүнхін ғаяңны ғанамсы самла бап. Немей шәчір.
7: Ха-ха, көлінгі, чі, чызғы сергі ё? Чі чо чызғы көзі дыңа? Чі хұжа, та, ңи, Ксау илах чигнен,
1: тазири, киви ңанни дизг.
7: Голын ёгэ, ңи, чу, чочг шэдэ нигнан дуэнэ ия,
1: тазизг. Нима гэшэ чо.
7: Оуре, унчин, чу, нима згэ шэнан дуэна, ңи бэрдэ нигхтэн ксавр шэпи нива гонэрэ.
1: Тазири, саши исх. Чатгав шачу.
7: Чи, рынгэда, чи, пата шунгазгин дамандул. Ныштина, чу, нива мэни, гололу чэнгэ нимазгэрэ.
1: Тазири, часу исх. Нимаг шачу.
7: Тубозу му голынё. Мацу мэрэрэ, рынгэ, ингэндио нугэштэнгэ, ngэ ингэна, замлэн, хсэвэр шачу дэйнэрэ. Чу ингэн орынгэ шава юхуайри дэбжу дэйнэри. Кэдэ ngацэ рэнгэ шава та чёбэр дэмна. Дазул хжурнэнда гдэштэлэн жонэри я.
1: Дэзири лавша гуджэ чим мэнхазгэ нэнзг.
7: Голэнэ гэвшэ чу. Анэлгэ тазу нэхи. Замнэн сабр шэпи шава дэ нэ дэмнара мэчхэжэ ю нэмарэ. Дэштэнгэ чу Танара чукко, мутанара чукко. Татанта, нга инчик мне немаша дейн.
1: Тазири, осхи изх.
7: Шкате, нема кысамир джири. Самлу згтанну гачуни, да ири вшец. Я чукко, дэна чунду туан чукчу ел. Ди дэрунни зунгда дэнэ чу нга цава немаши, нга чу цава чатхэйка юн.
1: Тазири шэц.
7: Тэнэ гулэнэ нямэр жэрватэн. Кэ арэнэ гэнгэл дэнэ нэнцэнэ гэрмэлла. Цасэр уармэнтэ тоурши. Дадэн кэ сартэн гэнла. Чэнгдэн шчунжуэгэ улутэх чэнуэгэ нэсэр чэгдэ тэнэ. Арэнэ лэ мэргавэ сгучхэдэн. Хчэнэ мэнгазэ ян цэгэшхэдэнсэх.
1: Кусэма.
7: Дэхтэршина сартанга нимгра наим бэтасу мэбэр дэнжуа дэндули аргашу чэмбухчига юг. Унчин, ня намгэ гнэцэл чэсэг шунтанлина махэ ли юг. Чэчэгэ дарун мэтэдэ дэнда дэнцунвэ нэсэр чуэр чэгнуга шэнгэ дэнэрнгазэг мангура. Цамагэ цадэгэ мазула нэсэг тамчэл садунгэ нэнзуэда дэнэ цашэл шэнэрэ. Нэ кахэ джэвэ чунгэ хтэгшэра сунэ дэзэзэ. Джэвэ чэмбэ лэгэ. Дарта ngацэ дэнхэл гэзуэлэг мэба нэнэ. Нэн шчэгэ нэмара хара чэджу шкагэ. Дэмэ цэгэ шэгма шчэгэ нам лэнджуэра шкагэ. Готэ стэнэ Чатхызы немагы цавадалы несыр чыгды тену гэрсэнгэ. Мэчу цуар джиндын нартара орой матам нэрэ. Бэд чугмазгэ нара та сакунгэ шэцу мбэлмэтэвгэ я. Дэрсэнгэ дэу лэгэчи тэгэзэ шэнгэ шэгэзгэру.
1: Тэзэрэ шэзг.
7: Дэу шэчу. Нга сартынгэ дэу имбалы ганамчэ Нема шиатапчинг юну мари. Зуэхгави цадгады. Чуэцу маштугу ниранюнгы ю.
1: Дэзири шэли.
7: Нерды садунсгэнэнэ зусунсг. Мажи джэвуэн чэртхэдэла шчэгэ юг. Дэнэ нера сугчхэнам чэртхэшинуэ нема дэгама сунэ. Хэнда мага дэй шэцг. Дэ тамчэлэ чэ сэгнуэгэ нэвээрэ. Чэ рэнгэ лэнгэнэ рэнгэ мэжэвэ чэртхэзгэ дэбдэ чэгнуэгэ шэнгэ. 다 차득 치노르테라 무초분다 망아즈가 차득 마술라 참아 허송아 리오너가 참아라 죽마그랬다라 사콩나 소아로그요야 더지리 쉐츠 니마그 쳔만 햄브라 으글흑강강니 흐띠용나 최초 참아 다롱어 소들 쉐 탑그요크 덤만니 더지리 쉐라디즈 치르티나 소들 쌈 쉐 탑그요너즈가르크라 동이스 나치 소아로 탑잭 철근스크 철르덕슈라 데스트르샬리 쳇크드 다룽 모타드 디 추고슨드크지나 나치 남이용 무남라 고데스틸 톰모톰누 코트흐레 드즈리브셰츠 니마그셰초 야다 크리시라 니즈가 데스틸은 중문드 니트가 데스틸라 종노가 남질라르글리너리 아랑슝 캄 쳔브르 아랑니치 친일 지요노가 쳔그 치치 일치시라 총너리 요슬 리그트 비오너리 그때 초초 초이 저게 짐지 화메발라 이치요나 디엔랑아스 몽고라 초초라 아르가스토치슬 야 치치스티라 남카 니르토 치승 종거요그 더지립티노 니츠마그 고우치니 스테노 남크르 하르숑 마뇽비 흐튼가 흐뜨징 엉치와시 렁렁데 쳐진바통 흐튼가디 니마땅 시고리와니 차지쇼바나 사르튼가 차득마리 차득좀니 슬롱잠보시 서치 당숑 데니 쳇특기 아릉니체 흐슬흐 문 마트비 쿵초 어랍더시니 영 흐까승 돈부고니 아로냐마 초캉나요 다초 시라쿠가 니마시 나 흐튼흐 샤큰 조제인 드즈리 쉐츠 니마그 샤초 야초가 데나 철게 흐튼흐 샤크송 더 세셔라 영 하스타라 으스르 세와 슈그실 초신나 콰잉사프 쳇흐느 흐튼흐 흐뜨그브르 쳇데 니마땅 세고리 와니 차치당마나 사실라 뉴어투 마타프르 요츨 문그니 초게숑 문남치 사링 딩글 참은영고사 고치 영니마라 최지 최특거려 제신 놓고노거생거 다 돈덕도 숑너리 더지리 리다이스 더니 중망거라 올로르드 저글롱 쳔보즈가 이기 쩐너드 카투르 어거투라 땅땅스 최특급세죠 마다 진흥이 남은 도그 마 고롱셰든 로제인 더지리 어르잡스 니마그셰죠 야야 마 지신도아 타인 그담나양 몰르인 치 어른근 도바따라 고롱아슬라 어른기 고롱셰크슨 더지리 니마그 고자 영위고니 셰스 더니 쳇크 어른글 리그 흐짜크 흐뜨기다더니 아마 잠수 흐치니 톤비 골롱당 토 긍리 흐치니 헤비 올롱 디님드 아이 브르시와나 앙암 카고비 쩨롱디 사당 긍기징 고마니 브르 든저 니우 탐칠 마리 흐도시 땅아리 쳇기 니망 브르 쩨롱 참마 쳇브르 잉노가 쳇게 다 그게 이츠미 다옥 온징 그게 저글롱 거트나 아니우라라시 스탄징 갈랑브르그니 요바 아르기 데트그나 딤브르 토마 망부 요바 데트그레 쳇키 영치르 님바 즈응스트가 다당이 님르셰죠 아로니마 나 딤브르셰지인 더지리 아레와시스 쳇트 딤브르시노 거트니 영 어드롬님 거캉이 고나 간남자 건고나 사문이 맨도고 디마체크 거기 니흐튼 토 치 흐탄징 갈응와다인 던도욕 인잉 닌시글라 아이그시 고릉게르지가 용데 가라카 건눈부그 사라시와등 아무바 샤무그 어르도토그 잠노그 丁不得干什么？我得冷些等等些。阿妹朋友那个得趁着干什么个？没趁真心呐，阿龙个很大的哩，你没中啊，托你，用得得热话些是。我，哎呀，这些难度，听啊，这些难度那得些得自己开龙药那么呢？得是些子，你妈个懂啊？还是真是冷的，用。 太别大了，我说过，对不对？意思。等你，哎呀，过了公司的这个，顶不着这个这个谈起了，搞啥卡搞弄不个，啥来意的？可给顶不着的，还是有努力的，起码，俺是干出个坑的，一点儿都没等，一点儿就没这个意思。听人家这个，忙过不着，心中个西巴子个，哎呀，过了这个，一点儿就没这个些个有努力的。 说话很硬，俺也搁那看你怎么，我动我得当死。俺说你妈，吃这个硬得得的尾巴当，我和俺们俩人可没特别的，耳朵我拉下你，俺说我，托瓜子给钱呀，得是的，骗子。你妈跟俺人怎么等呵呵的呢？确认啊，这些片段呢，得些的送去，得是的，骗子。等你硬吃吃。
1: 托瓜子跟木生子，敌人阿是个芒果了，俄罗的，可个干嘛？吃这个家伙子这个样子，吃这个家伙的，还整个马肉扎子这个弄个三个，托瓜说大味，牙疼马疼的，滴嘎滴嘎一接东西，过了那个二抬头起来，其他人尼玛为的，阿罗尼玛，打上阿龙个，吃这个小跟着难道个，得是的，骗子。
7: 十分儿就为特怕的过了二十二，吃吃就得吃呢。二嘎嘎说出个硬呢，怕这个吃这些把的，四龙江部带几顿完呢，三顿个杂性顿，没多少几，盘成了十五个硬呢，两顿学把顿跟你从。山东人民认真心，做上江边牛了，没了，超不了些心愿了。
1: 比西青连线，
7: 查路易是当地的黑龙江。这比周根长线，
1: 二比二当抗战线。俺从南充西边儿干出的去。呀，这不重庆错的呢？咱们的宁安区，这不重庆去占领的山阳那个山脊个村里，都这个重庆八省个专门个山那个，而个位也个也是你山脊子个研究员了。
8: 过了一边，赶紧等啊！娘娘为老婆种草，去去采麻，爹母也呢。俺天津中新娘老婆种个，从麻把从准麻也呢。爹让你去叫俺那等子吃点药，俺那等个看不上俺哥哥伊拉谁啦？俺那子个大，俺跟母妈我你要这个，洗了的菜跟俺大，而且我生个大子一个，叫个这个菜跟俺大，而且这个果子用的大的果农，可这个这个种子个。 你妈子个大，可是个大木一当年都是个当当的，看着话，你认为送的，而这个个你才用的哩，而都得一个还当侬，而这个个还拉还差几个月，还拉还差送一个送这个，等你可是个还来送去的喏，而个个来晓得，我能吃酒喏，一个来吃这个银子个。 等你哥哥到大叫上个大，俺跟几个没人多哩。哥哥俺妈的妈的，送一汉个那个的等哎，汉的跟的等哎，俺们全那的大起码送这个。等你屋里大，俺跟母妈的等个，是个叫那了忙啊，真是个老送这个。叫那了吃这个那，俺哥哥也来到些不等那大，俺让给俺哥那叫那大送一份就这个。
9: 提出了让俺这个马哥的等哎，俺跟母妈的等一个，是个屁股运动长马个去送这个。而且我个俺跟母妈的等一个，如果给他养成这个怒气，大儿子写了点子给这个，去哥哥也来干干的年呢，谁这个？大儿子写了个，大儿子也是同家子年呢，谁写这个？等你俺家我个，等俺可玩呢，要么大儿子写了去归档的呢，谁全部一大里大儿子写了个出档这个。
8: 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人我们的 我们的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 대즈라 스타즈 실러가양 하라노 마자드기 비처즈 니마즈가다 젠크 람즈나 스라용고즈 아바가양 람카즈나 티다오즈 저거양 람즈나 안조고즈 덴다 차위도 무즈근도즈 어치어 고게라 시라 스타즈 실리신다나 스타즈 실레 고즈가 쳐라 덤무즈근도리 젠크가 저거다 바와니간 드기즈 다 같이 쳐지나 가거라 지지즈 더니 저거가 너 홍어 총도 그거 나송에 고개라도 끝나서 그때 나줄까 더니 앞시라 용아 양아치고 반텐 지셔즈 더니 저거 겨우성아 송치디노 고개라 겨우성가 제목가 닌고나 저거즈가 더니 다른거 제목은 거나 괜찮아 그요 쉬르 삐탕요즈가 그거더더 참아면 창탁제 당에다 합시라 송즈가 신나가 어제우가 찍어드긴 더즈 알라라라라라 너 채난지 땡큐즈 얼고가란던 데인조그만인 아침 초크나 합샴고 지 송은 초크나 합샴다즈 더니 더니 저거 샤송에 간이가 주셨노 간이게 초 다른 샤송 같이 지 샤즈 더니 저거 영 오르캡시라 영어 찍디노 얼고가란 초크나 합샴이즈거즈 더니 영 저거 샤송에 저거라 배워라 젠크니가 고거이랑 초크나 샴족 나티 머스티브 지셔츠 더니 다른 저거 하집가나 아스카르코즈크라 니카나 젤리옹톱가 디나 챙이야 카이거스마 그도 챙이 마람 펜톱가 한단 다치 체라블란조 지셔츠 더니 다른 더니 배워가 너라 홍어 총도 그거 나송에 저게 조이나 초크 디나 젠크 초카거스마 그도 아 지셔츠 더니 저거라 바니 고거라 찌찌리 송예 가르콩나니 마라 이게 한다노 고거라 젠크요 사오데 후요 송스가 더니 젠크가 고거라 카나존당이 저거라 바니가 나 유이니나 안주 땅에 차오 가르가 조종아니 피라 송스가 조고노 람니 차오 삼즈가 뜨당즈가 든다 바와그지 나로 요가 지 젠케 지즈가 젠크가 카적당 타조 얼고게라 송종도리 나크근가니 응 지셔츠가 더니 저거가 나로 메나란 되게 척도다이 뭐닌가 되게 더무즈근도리 되게 쟁케지스 야 당간근 안나 냥그지코 멍나 멍앙그지코 응 진노 쳐즈너 지진노 쟁케포 랑더거 다리 당순이 카는가 여라 허치송이 채나가 야리 우송스가 더니 차비 고개라 강아 크나 대송스라 송송이 초스그나 크리우 송스가 더니 차위 지그 초랑그지 지그 초랑그지 던다 차위 콘지 당스가 더니 바바가 젠크 초송아 르스가스코디 소송나 치 르르드득이 체라블라고 하라 치라다 초르고너 지임샤츠가 더니 다른 거 저거 초송아 지그마 마마즈 테고도 난 초금 다 고라 헤도라 총아도 지임샤츠가 더니 바와 더니 젠크가 르그스 사이트가 체리 불롱스가 더니 저거가 양은 조금 다 고래들이 인지가 마장다스가 더니 차위에 르그가 스퍼 찌찌찌찌 송에 체크나 합지당이 인지가 마레린 거 레레 작당스가 더니 다른 먹성 노스라 나가 노이 송은 초가 나가도 당이다 바와 초샤와 송스가 아 바와 초샤가 르자오 사송데 당이 너 너기 달리 르자오샤츠 고게라 요카케다는 거 주신 머티지 타조 체키가 막 용제라 총 다 고래들이 막 고르다고 머디나 차우송 왔디 지셔츠가 더니 알아 자오 말로 마다 땅이야 롬보지 야라지기 땅이지더라 롬보다 야라 송치디노 지금 아침 초근 나갈다노. 더더 엄마가 선도 저게. 담니 따로 먹성노 쏘라 나가노. 더더 녀가 던존도리. 지금은 뜨거 없이라 송이. 알아 자운데 계셨지. 딩거 엄마 딩거. 어치 고개 잡시라 마신 사 먼저가. 지시라 배워 없이 당스가. 배워 없이라 초근 나 송다 당이. 다시가 따라. 고개라 쟁크 가능한 저기 당이. 배워라 저거 네가 나가 유니가 나한 저기 당이. 저 따라 실로 상하고 송스가. 더니 차비 얼고게라 시라 다르지 실리 쩨땅즈가 다르지 실러가 양 더니 우리 뉴아 된다는 초아즈가 톱송즈가 네가 나탐샤 차송아
7: 야나 총 두버서 아치그 데릉 쩨송드기 노이나 데릉 그 디바 가르치게 참바 총온다가 나가 골고르그랑 총 클라 마친 송 머르글 홈정거 로드 총총 고르즈게 샤노게 담후이 고르시아 시유물레 영 디츠징기 데릉 디바가르치게 참바 총온다가 나가 고르즈게 콤마이타 데나시는 아소 머터데 데릉 그 어르비 가르콩게 참바 총온다가 나가시 주엘
6: 히르가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9: 로르가 로그시글이 녀리 가르콩
6: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9: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6: 나총 로르란세 아르비 가르콩
10: 조보 총총초 다다 체초 나총 시비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다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7: 야녕이비 나총 지적소등 나총 주보치 샴든지 파마남바 데릉거르비카르콩거 참바 총온다그능아 영침성 로시타그 희샤 통시 냠주샤 데릉 냠출이 주그 침성 로시타그 희샨더그 카싱아 파미 시비 잡더 요츠르 점머롱 더세라 시바 나르선니 콜그 지징 돈드그 체충 끈 파마르 담비 곰시 데 지그버르잖아 파마 망포시글라 아릉거와 트는 남잉 르그치그메비 시바 충충시글라 스타비 데히히 지선지 파마 간데 요메지 시비 돈드그 르그드 용문 특쇼바당 아릉거르지 나툰 특쇼당 돈득 르근즈 용위 니바 니그 차위나 파마치 아릉거 조르와라 시스톡시니 샴제 나툰 다드글라 삼루스톤기 치 남친거 초이 철레 체지 아릉거 시비 차데 샤와 유츨 접신 유담 시브르 미 차위 니슬은 조르이 나츨라 선양 파미 아릉그시파 년크르타스브르스트바암 영나 아릉그시파 스카드글리여유칠 남잉 르그치그마슬비시파타르 샤와유칠 시파그 찹더드바등 총사니 강우트바등 라와쥬엔바 치사니 리샤등 참리수 유칠 파미 시비찹등 드브르시치 시비뇽지저 고스크브디 хуржин юбари сипарнг лгпанглви хтовин нямис тмари сипи цапта дундг хчигдбан сипаг нисл цалунжо гошкв хчигтхба инсер деви сипаш кангтэн чаюци пами ганчуг цапжв сежи майнбр жогдэн хитчэ нива тонжэдэн хажин галчисер 시비 차롱 친일랍시기디 탑등 인지 르반글위 니바 소충세기 시비 르반글위 니바등 아릉득 아릉송그 니바

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阿杰斯吉尔萨仁吉尔
소수로 다통 진세래. 갑지미 냠제 제초체 종이 체민 뎀기 상글디 나능다 제식 반인 고상바당 딘징린절 한초체 뎀푸 팸비 상글디 성토지 배와인다. 딘징린절 한초체 콩스토고 제급제 팀의 코나식 바당 뎀푸 팸빈 징제디 혼숙니 통거당 쉐숙나 잡적심멜. 딘징린절 한초체 고르통 몸합진 뎀푸 팸비 상글디 소소로 다듬비 치심제년당 다제비 치 소식년 다급비 치 조브제년 다급비 치 녀르근년 지라 배와실. 멍이라 갑지미 냠제 제초체 종이 쳔므르 돈빈 뎀급바 머드니오 바르셸. 제티 앙글루르 테브차 조비 종체 그우와르 제이와이 치브드니는 싱가포르니 단톤 멍이라 초크 사클체 먹던 트스 녀르든 지그저이양 니콘 차렌콘 쳔톤 주빈 항슬디 디히는 예진실라 신적선 루머슬세르. 그우와르 제이와이 년대라 제치 앙글루르 테브차 족바당 잠능 앙글캉 데초체 니스통 녀르지글리 스톤키 로초체 자드급샹글땅 시츠킴바쿠세지르. 멍이 불은 테 마치 도넘차렌콩 쳔토른 루비니 찰랍데디 초흐시나 도넘차렌콩디 니스통 녀르드니 버 스테머르 쳔토른 루슬세르. 코미세지르 멍이 버라 니콘 쳔렌콩 흐신 테비에 저자 종치향 제쇼니 촌진 테비 차다니 욜. 디스 니콘 웨초제 바니당 바르지 용콩 남응첸 소녀시비 니콘 실등와 콘도나 먼저게 와프트나 랑신 데문나 총리 딘딘제 콘도나 혐지지라르리오세르. 쿠미단도나 초크 사이클제 니콘 콘돈 담으로 살수십지오장 젠젠제 마사 톰부스고제 흐신강기 제체 돈음제 랭콩 멍어 수르르 메구르 자점제 쳇슬 송점시 이콜. 딜리진 고다셔비에 돈음 조징게 토니 문당위 흐신강기 테넘소 톤지제 셔르총어 랭콩 치토비 차들해요세르. 그월 지와 유세지르 초크 사클제 랭숭 소능 콘돈랑 흐신 차신 태벼라 캬브르드 셔르즈가 랭숭 소능제 젠젠의 부글음다 그저 태비숄. 호르무즈 총극 그 초토 젠젠라 응아르비시는 지긴 템나 흐르친 디르 때머른 종슬세르.

0: རྒྱལ ཁྲིམ མགསེར 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1: ཉན ཁ ནམ པ ཁེ ཚོ དེ མོ ཁེ ཚེ དེ དར ཚོང ངུན ཡང རོ ཉན ཁྲིམ ཁང ཨོ ཁེ ལ ལུང ཁྲིམ གི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ཉན ཚང ལ སམ པར ཨ ང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དོན ཚན པ དང ཚོམ རིག པ དང ཚན ཚོ མོ ཡིན ཐང དེ ལེན ཚང ཡིན ན ཚན པ ཆུང ངུ ཉི གར ཡོད
0: 参拜尼巴加称罗人也因许念就腾地连称个参拜等部就会也是个参拜能啊啤酒也了军会起码从什么呢成七七等人派也军会也是
1: 레디나 탕디린 층가 참바 당부 주회의 10개 참비능아 나치 총신친 토르마만 참큰거 청혼내긴 득탄가 단장아 잔침거 진희숙니 진은 통통즈일 레겐랑 주데모이나
2: 아 고든바 주데모
1: 어 데모겔라 레디나 탕디린 층가 참바 동우능아 겐나크 공스의 잔침거 쇼거 진희당 혼춘랑진거 주회즈 안드니마라 카달리능나
2: 레린 고든바 레디 다 탕거 린청나 고비시오노 아다 공시 등대야 요노가 아자 청무진 힌다 무즈 고두시오 단다 무즈 고두 이코노 우젠슴 소이나 아다 카송 데라이나 아다 지 자자기티르 자자기티르니네 메테크 아다 다운 돈다요 아 총열 군우보다도 뭐 총화이나 죽고 길이와이나 죽고 너무 가능 처 하정가 망부족 데노진 생가 아다 쳇 공시 자 청거 진히 아다 무즈 고두시노 도무시 Ari tatayna tan dambuga nang tsindabuga cheta mga detang ayang chokhoyang ka tamsum rangshinga yonuga chokhoyang dambuga ta tarikshiyo. Ta shirga chokhoyang nang toyna dambuga kakhira dawa kaniga ta nyamta gormuta ja tamuga mahkang avzhiga detang ta kawangang tata kongsa kan dambuga tsiksi. Ta tsiga detang ka tsongdiga shawad kote ka maa nyersi. Nyersi za ta tani lo kangmangsa sonuga bjini ата коннига катна консуга тутам наш пояна а тонлига намбай наш па тат хоте катна хсартог чай наш пояна тат хоте тонн машинуга адинсим кангмангска анг ата жимадни консу тоте дарсус дэви детан ата консу жентэг наш па мэ жентэгла тач думга гормуч анажаг том дохте чеуни ка намба томуз кшонтонс тэ интана ата чохуйг нантум стабдихина дому кэсгэ дичи тамуз ретара ата чохуйн дэ чонжина ка нангхда сту фчигдуну kawa gongsun dhat khundi kwa dhapsung zhira wanchang kawa gongsun dhinkan ga dhahira dhawa kanyiga ta kawa gongsun dhiga ma zhanla che yonu gu ta gormu tu ngajay gu dhom dhu khundi kar gu mu ta stuhu dhu khundi kwa zhanda jo khuyn dhiga nangyik na chukwa yana ta tinga li yinchang ga nanta ta stuhu gu sashisha guwa gu kaga joshah stuhu dhu ta kwa zhanda nantan dhamu zhash ta yina jo khuyn dhat khundi isha maashi gonga mungna ta gongsun tang dhiyo gu jatim jimhi 진즈 제누거지니 다시라운데던 공급조 흔데도 근데 그 이시시나 다저 가사우지용 데인터나 시클라카니 다 공스이나 공스도 근데 짓더 드그시고 근데 동감하면 좀 좀 저크 공스 같은 그 단케스터나 공스인데 코나 도움을 딱 이퍼트 공스티가 리소도 그 단케시고는 다 공스가 리소스는데 다 공스가 참지나 그 속한 다고 있는 다 리소 되게 나타다 공스가 리카츠 지식이나 아 공식으로는 마스킹 좀 해놔 싶으나 그 마스탄 좀 스스로 요네 근데 마스탄 좀 해봐 그 강등 듣고 다 강등 쓰고는 약간 고동 쓰고는 들모
1: 아니
2: 고동은 아직 그냥 강등 듣고 막 아 다 킬링 요노가 아 다 있나 공식으로 둔 거 마스탄데 공식은 안 남지 않죠 근데 다 공식인데 뒤 남이 나와도 그게지나 아니 됐던 아 총리 샤와니지 아 근데 아 다 그 공식은 또 마스킹 좀 큰 거 강등 듣고 ngchaadu kudi ka jitdi korchoo shichi. Taan damu ga ta gongsiga ta ligui na chukka, gongsiga nzintay na chukka, yana gongsiga kage shiawa korchoo ga shetang na chukka, yana gongsiga nangka ga ngchaar guftung na chukka. Damu ga ta tondog tsangmaata, ta gajna gongsiga rikhsumdi na ta ka tanka sawuzi shiagun dumu zikshi. Tani gongsiga rikhsumdi kudi tanka sawuzi shinu uvjini, ta gongsiga rikhsumdi zungretang, ta sani sajunga tsongra ga takka tutum likung, Tidhukhute tsungdetan, tak tunggol shikun tumusikshin. Tak ongol likun degiyan, ᱛᱟᱱᱤ ᱛᱟ ᱠᱚᱱᱥᱤᱱ ᱡᱤᱠᱩᱱ ᱜᱚ ᱠᱟᱯᱥ ᱛᱟᱱᱤ ᱯᱟᱨᱛᱟ ᱠᱟ ᱛᱷᱚᱝᱜᱚ ᱢᱟᱥᱟ ᱜᱩᱱᱤᱥ ᱜᱚᱱᱟ ᱪᱟᱣᱟᱡᱟᱝ ᱛᱟᱝᱟ ᱛᱟ ᱠᱚᱪᱚ ᱥᱮᱡᱢᱤ ᱭᱚᱱᱩᱜ ᱟ ᱛᱟ ᱛᱚᱝᱦᱟ ᱢᱚᱢᱚᱱ ᱪᱮᱱᱛᱢ ᱡᱮᱠᱚ ᱠᱚᱱᱥᱤ ᱡ

야스딩 상간란지 대난 참대니 남바소 그 네트브 로마라 칩튼 한추 공보체 반추 최근범 속제랑 위 다른 이거 모세니 동는 탈런식 라산옥스

야제등거 하나 다른 거 막 이르근득 이르 세크요 노 다크부추 사인드 침상나 토나라 하만딘 르주고 가차 토마 다 지금 된섬 르지 잠 마임블 오톱종아 침우즈그리 르지글랑노 침우즈리 다통 까르마터리지 대힌르고 커신드 지기즈 가날란진 주지 멍고노기 차다무즈 요커시고노 데브진티 디다나 영가디 초런 거 삼통도 토마 마웅니 까르만 톰부즈그라 응름

0: 소문 워스클 롱춘
1: 소문 워스클 롱춘
0: 사랑길 양주
2: 냥크남바 친남바데 모이나 테랑네 쳇시체 다제비 치브젤당 아자시체 다제비 치니르젤 워시체 다제비 치니르제옌나 자프르버셸 슈니 텅디 사랑길 냠족데 친체 낭토나 나디주셸
3: 시진핑가 르그니 공반 접튼 더존니 종회 르그니가 오통바르위 자홀쩐
2: 제튼 디친캅스 마탕 동시르니 시와치르기 절릉데 조성나르숄
3: 노동 전거 제튼 공성캅제 상칭응가 된정 원구 리동가 냔름 고통 총디 땅 담셸
2: 제튼 공성캅스 상칭용견 제출의 총자 단능 아름된셸 쇼니 나돈라 13산쇼
3: 등거 초친 조업지 비튼다 롬튼 시진핑 쇼캉엔비 땅 중앙기 르그닌 지게 중샤제데 제슬라 중릭제 정서톤비 고니선 조바 진충시니 고드가치나 랍땅 르바톤다 사르투라 랑진지 삼루 사르와땅 스타와 사르와 초톰 사르와지 랍땅 르바톤니 시진핑 거 르그니 공파접데 르그니 다지 땅 르그니 도브든 자큼 지게 쩨시 버 삼리 쩨치 도브든 땅 찬리그 땅 템비게 쮸제 쇼톤 돈출 시바땅 Zhonghui rgini jian zhongza jin tlengang Zhonghui plishung sojin rgini ga sartula rangjin zhanjir tang sartula rangjin ga peji la nechil tang gandil tang la Zhonghui lga tangrib jan la tini Ryakub tovdin zikhtin tang Marg jartir ki labchin shajig la Shoyongni gandil tungwin tablim sarwar Samli tovki chenbu jigdajil Jaitun gongsang gamdar Shanghai yi Zhonggu gongchan tang Jaiyong timi chukchin tang tang bi jizhen kang tang Jiangxi rui jin jie 中华苏维沿用提密措前汤等部署三级年龄科的莫南基红日比下进措尼克等托米三等等干车多不得起年轻的亚克布丁族的坑等中国拿自己多个是不丁族的坑的而给你三万同伴等但目前多七三位敌人们主卡马等主能密敌克格人一处你中会人一家家切向当萨比能顿娘色娘 Hunan Changde He Sanglum Dang Jiangsu Suzhou Pingjiang Lorji Rgini Chomkil De Jakub Che Tarsul Dang Jakub Ke Labjin Ki Rgini Yikur Gan Zashu Namba Sarwar Chagandang Cerita Jigba Dang Mo Nam Ji Lorji Langmul Shibali Huayun Ke Yeghan Chukhu Khishtuk Dang Rgini Ge Yetun Jebtanda Dang Yikur Wa Zhang Yigur Shajir Longu Tungchak Ke Lorji La Dina Nga Tsi Zhonghui Rgini Ge Nangtun Samu Nyam Se Nyong Taba Deng Jayung Se Dichin La Ruwi Deshji Jien Cowi Chu Ni Nga Tsi Rengi Jie Rgini La Nga Li Khishtuk Samu Shungur Ma Sil Nga Tsu Nagjun Tsi Mi Rgji Bopsim Deng Rgini Ge Yetun Nga Li Jibdun Da Deng Zhonghui Rgini Jin Rang Shang Zhonghui Khihula Jia Che La Deng Sab Shichu Shuji Xi Jinping Dan Dun Zhonghui Chia Chi Jie Jin Cu Rang Liga Zhulim Yetun Deng Rung Liga Yetun Lam Liga Yetun Ji Jibdun Da Dung Ur Tar Degni Shana, Argini Yetun Jibdun Da Dungi Bayin La. Argini Yetun Chi Jirsa Deng, Chi Deng Sab, Chi Yinseng Ji Ge Doku Hiri. Shichu Shuji Xi Jinping Ge, Canti Argini Yetun Me Ba Deng, Argini Ji Dardi Gongpil Me Ci, Zhonghua Merg Ji Labchun Jardir Yang Zhong Masi Ji Nanji Dan Yu. Argini Khizhig La Tu Shib Si De Khi Huay Ji Zhong San Cho Shib Si Bar, Shichu Shuji Xi Jinping Ge, Argini Shabji Li Kung Gi Zhonghua Merg Ji Jinseng Peji La Samjig Samu Nang Wang Wang Yu. Fujian Wui Shan Zhu Xi Lang De, Shichu Shuji Yi Nga Tsi Zhonghui Longu Ngar Tung Ge Khi Rik Ge Nyang Jil Ngong Dun Si Bar Tung Chien Si De, Pashung Ge Sojian Argini Darpul Tung Ji De, Mar Kaisa Rang Lig Ji Lang Shuk Deng Shtawa, Xe Tib Ji Deng Song Dil Si Ni, Zhonghui Chia Chi Jie Zhen Cu Rang Liga Zhu Lim De Lo Deng Yermai Ji Jue Gi Xie Deng. Nishtung Nishtum Lida Zhigbar. Shichu Shuji Xi Jinping Ge Rigni Jinzin Deng Pei Ji Kor Ji Rigmul Cundi Deng Nang Wei Song Shil Ga Chin Chul. Zhonghui Hei Huai Ji Chia Chi Ngun Sil Jian Na Nga La Ji Xil Deng Sib Nang De Song Zhila Ni Deng Lhagbar De Song Zhila Ni Ba Ye Do Nying Ga Chin Yerim Dan Bi Gu Ni Sa Xie Nang La. Song Zhila Ni Ba Ne Yang Xir Sang Lu Jang Zhila Dong A

Ni ti ku ga go, yung tong ra nye ko ni zi.

Andi nang na go, yung yung chner se.

Oya,

Yeah,

Yeah,

Yeah,

Yeah,

Yes.

모리 양조 나데 몬조고시 아단다 조디르 고도리리 양녀가 성급전아 참바다다 성리 양아쇼 그마마 요다 항어지가로 감조와리 양아카 디데 모히잉 인조카데데 모리 양조 나데 몬조고 캄트나셰데 튼리 양녀가 냥거 조고하셰데 다다 성리 양아세 그마마 요다 세로고로 고도리 조

Chokpo